비 준비하시니 심영진 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7월 시작이죠. 7월 시작을 아침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은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또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수련회가 또 있죠. 그래서 아마 단기 선교로 또 분주하신 분들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7월은 내 모이다. 7월 한 달은 여러분에게 어떤 달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우리 포항은 비가 내리고 있죠. 제주도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네,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극과 극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맛비가 또 어제부터 제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네, 우산도 잘 챙기시고요. 네, 미리미리 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 계시죠? 인천은 아직 장마가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아직 전국에 걸쳐서 장마비는 아니고요. 어제부터 제주에서 시작이 됐고 네, 남해안 지역에도 지금 장마비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늦은 장마비이긴 합니다. 그죠? 네. 3100번님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들으면서 7월 첫날 출석합니다. 내일 피디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곡 저희가 네,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그리고 7월은 여러분이 어떤 달인지 7월은 네모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은 채워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2667번님 출첵합니다. 라고요. 와, 오늘도 1등으로 들어와주셨어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6181번님은 곡에 들어 주를 맞이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2042번님도 아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2667번님, 비가 와서 그 우위를 입고 계시나 봐요.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가 와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신청곡으로 출첵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환상의 첼로 연주 앨범에 있는 곡 준비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첼로 연주를 함께 하시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3100번님의 신청곡 나눴습니다. 7월의 기도라는 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애청자분이시죠? 1등으로 들어오신 2667번님께서요. 7월의 기도 윤보영님의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7월의 기도 윤보영. 7월에는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저 남들처럼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고마울 때 고마운 마음 느낄 수 있게 내 편 되는 7월이 되게 해주소서. 3월에 핀 강한 꽃은 지고 없고 5월에 진한 사랑과 6월에 용기 있는 인내는 부족하더라도 7월에는 내 7월에 남들처럼 어울림 있게 하소서. 남들보다 먼저 나오는 말보다 가슴에서 느끼는 사랑으로 어울림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행복한 만큼 행복을 나누어 보내는 통큰 7월이 되게 하소서. 네, 7월의 기도라는 시를 보내주셨어요. 2667번님 감사합니다. 통큰 7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가슴에서 느끼는 사랑으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7월 만들어 가시길 저도 응원합니다. 오늘 7월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곡에 들어 주를 맞이해 주염 코러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이었죠. 은혜라는 곡 함께 나눴습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어요.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 6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내 모를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내 모를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림일까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저녁을 기다림보다 2번 아침을 기다림보다 1번은 저녁이고요. 2번은 아침입니다.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힌트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언제죠? 자, 정말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뜰 안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답이기도 하고요. 우리 홍소영 PD는 그쵸? 이 시간이 아니라 저랑 좀 다른 시간에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퇴근길 6시인데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오, 맞습니다. 이거는 81번님 땡땡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답 맞습니다. 파수꾼이 내 모를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내 모를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1번은 저녁, 2번은 아침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이 시간이 정답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5793번님께서요. 7월 초하루 새로운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송라면 화진침례교회 앞바다입니다. 라고요. 어머, 갈매기도 보이고요. 진짜 오늘 해가 뜨는 그쵸. 일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5793번.

너무 아름답습니다. 왠지 정말 새해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595번님, 7월 첫날 출석합니다. 7월에는 생각지도 않은 주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잘 듣고 있어요. 7월, 7월은 네모입니다. 라고 들어오시고요.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죠?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한나 씨의 찬양, 파수꾼이 땡땡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파수꾼이 뇌물을 기다림보다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시편 130편 6절에 있는 말씀,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였을까요? 1번은 저녁이고요. 2번은 아침입니다. 저녁과 아침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012번님, 3016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7936번님, 네, 정답 맞습니다. 7월 첫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승리하는 7월 대생 용용용 이렇게 귀엽게 보내주셨네요. 네, 다들 승리하는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3577번님께서도 문제는 못 들었지만 정답은 맞추셨어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아마 2부 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부 첫 곡.

0: 정답으로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금요일도 많은 분들 정답들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파수꾼이 네모를 기다림보다 1번 저녁, 2번 아침. 힌트곡 나갔고요. 지금 이 시간이 정답입니다.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네, 파수꾼이 네모를 기다림보다 정답은 아침이었죠. 아침.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침, 아침, 아침입니다. 라고요. 와, 오답 안부도 안 보이네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2번 아침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835번님 그리고 1544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410번님 포항동방송 제작진 모두 수고하시고요.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3026번님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 1부 준비한 끝곡은 소양의 네, 마라나타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신 분 있으시죠? 네, 이 곡 1부 끝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마지막 일곱째 날의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안식일에는 심지어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라 하십니다. 안식일, 즉 샤밧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6일의 시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 복잡한 일, 걱정, 생각, 관계 속의 갈등들을 모두 멈추는 시간이 샤밧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을 멈추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샤밧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년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하십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도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땅이 쉬지 않고 소산을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쉼과 회복은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과 땅의 샤밧, 즉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쉼으로 마쳐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인간인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이날에 안식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의 일, 일곱째 날의 안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역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일을 멈춤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샤밧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안식 속에 예배하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샤밧은 창조가 완성됨을 말하고 신약에서의 안식은 구속이 완성됨을 말해줍니다. 결국 샤밧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 성취됨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샤밧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이동, 즉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이동입니다.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의 이동이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회복의 날이 샤밧, 즉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절기는 돌다, 순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라는 뜻을 가진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 정한 때라는 뜻을 가진 모에드입니다. 이 단어는 회중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회중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의 시간을 모에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시간표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모여 회중을 형성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의 앞날은 유월절이며 이것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특별한 구속의 시간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해의 끝에 밭에 소산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초막절로 표현되고 히브리어로 수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있는 절기이고 풍성함 누리는 시간입니다.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새말의 수장제를 지키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추수가 완성되는 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새 절기는 기쁨

0: 하나님의 축제의 절기이고 절기로 지키는 행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가그라고 하며 이들이 여호와의 시간에 모여 회중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모아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기로 하신 거룩한 시간들이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샤밧과 모아딤은 모두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이 시간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샤밧과 모아딤을 버리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다른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들을 보석처럼 품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그 계명들, 미시파팀을 지킨다면 이것이 우리를 또한 품고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열매를 드린다면 우리의 나중의 삶의 열매는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고향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김석희 목사님의 찬양 십자가 앞에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의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곡은 우리 3577번님께서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좀 우중충한 날씨를 깰수 있도록 이 찬양 부탁드립니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화창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이제 장맛비로 인해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네. 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 영혼에도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주님. 그렇게 또 시작할 수 있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12번님께서도 단비가 내리고 있어요. 성령의 단비와 승리하는 7월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멘. 1595번님은 하반기 시작하며 아침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네요. 참 모자랍니다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닐걸요? 네, 이렇게 말씀 기억 안 나는 분들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워낙 우리가 사실 참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결정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제에 무슨 일이 있었지? 좀 천천히 좀 복귀를 해봐야지만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늘 2부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계속 받아보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네. 7월 6일부터 네, 8월 16일까지 네. 서머 스페셜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2부 시간에 미리 또 서머 스페셜 때 듣고 싶은 찬양도 미리 신청하셔도 좋고요. 또 오늘 아침에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 저희가 찬양으로 많이 들려드리고 또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보이는 라디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침 콘서트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좀 만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과 찬양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네. 다시 듣고 싶은 아침 콘서트 한번 서머 스페셜 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는지 저도 한번 계속 좀 찾아보고 있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스케줄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다시 만나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찬양. 네. 아침 콘서트 초대 손님 다시 한번 모실 계획이네요.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더 라이트 워십 찬양 준비했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지금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셨겠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1부 시간에서는 성경 퀴즈가 나갔고요. 2부 시간은 조금 빠르게 네, 찬송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좋은 씨앗의 찬양, 아침에 주의 땡땡 하심을 이란 찬양이에요. 아침에 주의 땡땡 하심을 이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는 게 네, 돌발 찬양 퀴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보기를 준비했어요. 1번, 아침에 주의 자비하심을. 2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시죠. 1번은 자비하심, 2번은 인자하심. 두 개 다 자는 들어가는데 자비일까요? 인자일까요? 와, 우리 보기도 듣지 않고 파라나 51번님께서는 정답 바로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아침에 주의 땡땡 아심을. 힌트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제 이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와, 8929번님, 뜨란 콘서트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파페라 가수 김기종 집사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요즘에도 김기종 쌤님과 그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짧은 말씀을 보내주고 계세요, 집사님께서. 아, 좋죠. 간증도 참 좋고요. 이분의 찬양이 무엇보다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8929번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기종 집사님 파페라 가수, 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들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아침의 주에 1번 자비하심, 2번 인자하심. 어떡하죠? 1349번님 오답을 보내셨어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찬양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나무에는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아침에 주에 땡땡 하심을 들으시면서 1번 자비, 2번 인자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 힌트입니다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0: 아멘. 아침에 주의 땡땡하심을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1595번님, 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에 참 듣기 좋습니다. 라고요.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72번님도 아침에 주의 땡땡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마침 이 찬양이 흘러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게 참 통하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성령님은 또한 분이시니, 그죠? 그 마음이 또 같이 동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곡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과 같은 그런 찬양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우리 이 찬양이 우리 1072번님 오늘 하루에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힌트가 정유수 PD님이죠? 라고요. 그럼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글자라고 제가 힌트 좀 드렸어요. 정답은 주의 땡땡하심입니다. 라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번은 자비하심, 2번은 인자하심 중에서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비 또는 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고요. 이 말씀 묵상 들으신 후 퀴즈 정답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1: 7월 1일 화목의 복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 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당장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순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언젠가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사라 그로브스의 찬양, 화목해 하시는, 네,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정답들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요. 네, 경주에도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네요. 네, 정답. 살짝 비가 그쳤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자네요. 라고 5526번님 보내주셨어요. 아,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좀 비가 살짝 그쳤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40번님, 7월의 첫날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고요. 네.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사랑했더란 청취 중입니다. 이번 인자하심이죠. 따뜻한 음성에 힐링 중이에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맞아요. 정답은 2번 인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인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뜨랑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415번님, 그리고 1683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뽑았어요. 8151번님께도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 영어 찬양, 너무 아름답고요. 은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라 그루브스의 찬양을 많이 틀진 않았는데 오늘 날씨랑 그렇고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곡 나눠봤습니다. 또 은혜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죠? 신청곡들 뜰 안에 보내주시면은 좋은 곡들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들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그곳 뭐 풍경도 좋고요. 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Amazing Grace, 조찬미 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찬 미셸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7월 되면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단기 성교 많은 또 사역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많이들 또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교가가 있죠. 흰 구름 뭉게 뭉게. 캔송 키즈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캔송 키즈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 교가라고 할수 있죠. 네. 여름 성경 학교 교가 랄랄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4540번님은 파주에서 듣고 계세요. 파주는 지금 비는 안 옵니다라고요. 저녁에는 비가 예상이 되긴 했었죠. 네, 지금 사무실에 출근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네. 아, 책을 전에 방송을 듣고 신청하셨는데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셨죠? 저희가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선물을 발송해 주시는 그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난주에

장기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자리를 비우셔서 내일 발송 예정이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주 친절하게 제가 네,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7월 1일 수요일이고요. 와,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셨고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6일 81번님은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있죠? 모두 승리하세요. 라고 또 인사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러빔의 곡으로 마무리하죠. 여름이 와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법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죠?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법궤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모든 성물 중에 제일 먼저 지시하신 거예요. 법궤는 다른 단어로도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는 거 아니? 언약궤라고도 쓰여졌고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판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왜 증거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의 판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판, 하나님 증거의 판이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그 법궤에 넣어 보관했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증거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의 크기와 모양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장이 2규빗 반이었고 길이가 2규빗 반이었고 광이 1규빗 반이었고 그러니까 넓이가 1규빗 반이었고요. 고가 1규빗 반이었어.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1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러니 법궤는 가로가 114cm, 세로가 68.4cm, 높이가 68.4cm, 직육면체 상자로 이 법궤가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법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재료의 특징이에요. 여기 쓰인 나무가 무슨 나무였다고요? 조각목이었어요. 시띔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흔한 나무예요. 아주 초라한 나무지. 그런데 이런 하찮은 재료만 사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금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금 굉장히 좋아하죠?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귀한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궤를 금으로 싸고 금으로 두르고 하는 건 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대조적인 주재료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졌어. 하나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는 금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궤는 뭘 상징해요? 법궤는 누구를 상징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흔해 빠진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 하신 건 예수님이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당시에 가장 귀한 순금으로 법궤를 만들라 하신 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순금과 같은 분이신데 조각목같이 되신 겁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조각목처럼 겸손히 낮추기 바래요. 그러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순금처럼 고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재료로 만들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다시 말해 조각목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순금 같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순금을 조각목 안에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법궤의 두 번째 특징,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3절 이하의 말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꿴 대로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를 일단 한번 고리에 꿰면 빼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짓일까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여행 중에는 늘 법궤를 이동해야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운반할 때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어 매게 하신 건 사람들이 거룩한 법궤의 몸체에 손을 직접 대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법궤에 사람이 손을 댔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신 거지요.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기사가 나와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로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궤에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존귀함을 일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존귀함,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 하나님의 법도의 존귀함을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은, 그 증거는, 증거판은 생명의 계명이자 한편으로는 죽음의 계명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계명이 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계명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계명인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많이 범해야 죽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범해도 죽습니다. 계명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죽는다 얘기예요. 스치게만 해도 죽는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를 별로 짓지 않았다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 선하게 살았다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 괜찮게 살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보혈의 성도여,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귀한 법에 손을 조금만 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죄소라고 그랬어.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당연히 속죄소의 크기는 법궤의 단면적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가로가 2규빗 반이요, 세로가 1규빗 반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속죄소라는 단어의 어원이 의미심장합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는데요. 카파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칠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제거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모두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의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덮습니다. 그러면 죄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 위에 뭘 칠합니다. 그러면 죄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죄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뚜껑처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도말하고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영어 성경에 속죄소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 아니? 긍휼의 자비다. 머시시트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비의 자리다. 긍휼의 자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속죄소예요. 참으로 은혜로운 긍휼의 자리예요. 참으로 은혜로운 자비의 자리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고 도말하고 제거하는 속죄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긍휼의 자리입니다. 뭘 예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변화.

0: 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자리예요. 성소의 중심부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한 성도요. 이 성전의 중심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 성전의 위에는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하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통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교통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영국의 화가 잭 도슨의 그림 중에 폭풍 속의 평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짙은 먹구름과 사납게 덤벼드는 거친 파도와 날카로운 번개가 저절로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요, 거칠게 깎아내린 절벽, 그 바위 틈새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사방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데 신기하게도 그 바위 틈새의 작은 새는 물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고 평온한 듯이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아무런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는 잔잔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죠. 하지만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폭풍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과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에 있는 줄 믿어요.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소망의 기도를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중에 아직 한 번도 기도 제목을 보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0: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제 전반전 끝났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1: 후반전 7월 1일 시작하는데 네. 지나간 6개월 동안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불평도 다 뒤로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후반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아멘. 응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맞아. 예수님도 예수님 나보다 더 한 고통을 당하셨어. 내가 진짜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도 이겨볼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삶이 저처럼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과 두려움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평안하시기를 목사님의 축복기도 부탁드릴게요.
1: 그래요. 편안하게 살면 참 좋겠지요.
0: 그렇죠.
1: 곧 또 올여름에 태풍이 몇 개 올라올지 알 수 없는데
0: 네.
1: 태풍이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태풍이 일어나야 바다가 산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바지선에 흙을 가지고 실고 가서 뿌리잖아요.
0: 네.
1: 그러니 산에서 황토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앞뿌리도 되지요. 그게 폭풍이 비가 와야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8월 9월에 네. 바람이 세게 불어야 소나무에 밑에 있는 송이가 나무를 흔들어줘야 포자가 더 잘 자라고 네, 송이가 잘 커요.
0: 네,
1: 그러니 맞아요.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방송 듣는 청취자들도 경제적인 폭풍과 건강의 폭풍과 자녀들의 폭풍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지 말고
0: 네.
1: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0: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아멘. 아멘.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1: 아멘.
0: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1: 네.
0: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할 것 없다.
1: 아멘.
0: 그러니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 아멘.
0: 이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평안한 이 후반기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과 폭풍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을 때도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풍랑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풍랑을 만나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실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1: 아멘.
0: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도 이 폭풍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1: 아멘.
0: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138번님입니다. 샬롬. 하반기의 첫날에 예수님의 은혜로 중보 요청 드림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히 보내고 계셨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둥이 딸이 지난주부터 엄마와 떨어지면 울고 헤어지기 싫고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 하며 일과 중인데도 빨리 오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타 지역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딸이 힘들어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울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친구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 그 마음이 정말 전해져서 저 울컥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보내놓고.
0: 그래요. 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부모를 떨어지고 있는 시간에 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녔겠죠.
1: 네네.
0: 조금은 훈련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엄마 품에만 계속 둘 수 없잖아요.
1: 에이, 그렇죠.
0: 하나님께서 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1: 아멘.
0: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귀한 딸은 성장해 갈 것입니다.
1: 아멘.
0: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일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수개월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참 막내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가기 싫은 걸음을 학교를 향하여 가야 하는 그 모습 떼어놓고는 그 어머니 마음이 네. 얼마나 마음이 네.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나며 성장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1: 아멘.
0: 학교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학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딸을 바라보면서 대견스러운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퇴근해 올 때까지 또 딸을 만날 때까지 초조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막둥이 딸 하나님께서 정말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1815번님입니다. 새로운 7월입니다. 6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 있는 모든 간부, 병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정말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장병들 보면 참 경의를 표합니다. 맞아요. 얼마나 네. 수고 많겠습니까? 포항이 최전방입니다. 해병으로서는 이 바닷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후방이 아닙니다. 최전방에서 이렇게 또 특정경비지역사령부는 더더욱 또 할 일이 많고 오죽하면 특정이라고 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맞아요.
0: 거기에 있는 모든 간부들, 기관병들, 또 병들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1: 아멘.
0: 지켜주셔서 자기의 업무를 다 마치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네. 참 귀중한 시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815님, 하나님이여, 지난 6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도 첫 발을 내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걸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항 특정경비지역사령부 하나님 여기에 일하고 있는 근무하는 모든 간부들이나 병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여름에 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이들을 복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세월을 허송하는 세월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미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병들 간부들 정말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923번님입니다. 얼마 전에 50년 경력의 중식 요리사님께서 정자교회에 오셔서 좋은 재료 다 준비해 오시고 맛있게 짜장면을 만들어 정자 동네 어르신분들을 초대해서 짜장면 파티를 해드렸답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주 목사님께서 오셨고요. 정자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하고 올려주셨어요. 와, 짜장면 파티.
0: 오늘도 합니까?
1: 너무 좋네요.
0: 아, 그래요. 참 우리 정자교회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 맞습니다.
0: 하시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자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또한 지역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늘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 수고하시고
1: 아멘.
0: 그리고 또한 여기에 협력하여 또 50년의 중식 요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재능 기부를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1: 아멘,
0: 그러니까
1: 아멘.
0: 정자교회가 늘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정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죽도시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정말 예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가전애를 쓰는 가운데 또 귀한 이 짜장면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정자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좋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스며드는 정자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박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0: 서 등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자교회가 정말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돌발성 난청이 너무 고통스러운 네. 질병이라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아, 요즘 난청 네. 환자들이 좀 많기는 한데 돌발성 갑자기 찾아오니까 얼마나 네. 당황스럽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또 듣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정말 참 앞이 캄캄할 정도로 이 젊은 나이에 힘든 이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닫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발성으로 와사오니 돌발성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듣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서 주의 복음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귀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또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후유증 없이 정말 깨끗하게 온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8151번님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져서 아픕니다. 하루빨리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0: 네, 그러네요. 네네. 좀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또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 빨리 건강 주시기를 원하면서 네. 더더욱 원하는 것이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는
1: 아멘. 아멘.
0: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연세가 더하여져 갑니다. 하나님, 사람은 점점 쇠잔해져 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아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속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받되 이제 남은 생을 그 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9의 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46466번님입니다. 샬롬. 오늘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중보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다자녀 전세 임대 선정이 되었는데 포항 북구 쪽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과 우리 존귀한 두 딸, 은찬이, 소은이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0: 네.
1: 다자녀 전세 임대
0: 임대.
1: 선정이 되었는 걸
0: 네,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북구 쪽에 방 3개, 화장실 2개, 30평 남짓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실 건데,
0: 아멘.
1: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설설한 모습을 봅니다. 두 자녀가 다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0: 네.
1: 참 얼마나 자녀들을 안 낳길래 두
0: 맞아요.
1: 자녀가 다 자녀 됐나요?
0: 맞습니다.
1: 어쨌든 축하하면서 은찬이 소원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 좋은 청수를
0: 아멘.
1: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세 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자녀로 전세 임대 선정된 것을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북구 쪽에 좋은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나님, 많은 빈 집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에 딱 맞는 위치와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디마시고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 아멘.
0: 새로운 복음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얼마 후에 좋은 복음자리가 선정되었다고 하나님 이사하게 됐다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8929번님입니다 샬롬, 시어머님께서 하시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머님께서 술을 의지하시는데 술이 아닌 예수님을 참 의지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올려주셨어요.
0: 요즘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1: 네.
0: 문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것이 아니고 아마 그냥 닫을 수밖에 없는.
1: 맞습니다.
0: 지금 경제 여건 조사하러 다니는 시청 그 직원들이 저희 교회도 왔던데 잠시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 일대에 이 소상공인들 네. 너무 지금 문 닫는 집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정말 참 열심히 일해왔는데 일터가 없어지니 또 술로 세월을 보내는 이 또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러한 고비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1: 아멘.
0: 기회가 될 때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1: 아멘.
0: 믿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시어머니께서 오랫도록 아마 식당을 경영해 왔습니다. 이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는 이 아픔 평생 달려온 이 길을 문 닫고 나니 너무나 서운하고 또 마음에 심한 상처를 안고 술을 의지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으니 정말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이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이 믿음의 자녀를 또 며느리로 삼게 하신 복음의 씨앗을 그 가정에 심어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을 통해서 그 씨앗이 온 시댁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길 하나님께 맡겨서
1: 아멘.
0: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 공사와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인 피택 장로님을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이사기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참 이 어려울 때 성전 건축이 공사비가 너무
1: 네.
0: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자재비도 비싸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 아멘.
0: 이 일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건축은 기도로 짓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 함께 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목사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

0: 가운데 목사님의 아들 이삭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건축과 그리고 갈릴리기의 모든 성도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안전사고 없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411번님입니다. 작년까지 하던 일을 6개월 동안 그만두고 행복해 했었는데 컨디션이 많이 나쁩니다. 염려와 근심을 회개합니다. 일자리를 주시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네요. 네.
0: 예, 우리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한두 달은 신난대요.
1: 맞아요.
0: 그런데 6개월이 되어버리니까
1: 불안하죠.
0: 이제 네. 행복했던 것도 없어지고
1: 맞습니다.
0: 컨디션도 안 좋고 네. 앞날이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다시 일자리를 주십시오.
1: 아멘. 아멘.
0: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411님 하나님 정말 부지런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른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주님께서 좋은 일자리 주실 줄 믿습니다. 6215번님입니다. 74세인 친정 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또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임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0: 아, 이제 그럴 때가 돼가네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원래 참 많은 사람이 제 곁을 떠났어요. 친구를 비롯해서 참 아프죠.
1: 네.
0: 그러나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점점 나도 갈 때가 됐나 하는 이런 마음이 74세 정도 되면은 그런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1: 네.
0: 또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니 또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기도의
1: 아멘.
0: 영
1: 아멘.
0: 이것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215님 하나님 친정오빠 하나님 이제 74년을 살아왔는데
1: 아버지.
0: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억압과 또 아픔이 친구를 잃어버렸던 아픔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1: 아멘.
0: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 아멘.
0: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떠나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5151번님입니다. 5651번님입니다. 우리 맏며느리 하나님 영접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도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큰아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올려주셨네요.
0: 예,
1: 믿음의 사람. 네.
0: 이 집은 또 반대죠. 대개가 보면 자녀들이 부모 신앙 때문에 염려하는데 또 며느리 때문에 또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맏며느리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며느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며느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신 포항 광성교회 황수성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평창 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 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효돈교회 이완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모인 기독 대학생 1만 3천여 명이 강원도 평창에 모여 캠퍼스와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선교단체의 훈련 자원을 지역교회와 나누며 상생의 선교 생태계를 일구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지난 23일부터 5일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2026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대학 캠퍼스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40개 지구 330개 캠퍼스의 대학생들과 280여 명의 해외 참가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교와 비전을 나누는 104개 부스 규모의 박람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내 캠퍼스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위한 선교 학교가 열려 다국적 디아스포라 영혼들을 장기적인 동반자로 포용하는 선교 대안을 공유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1,300여 명의 청년들은 전국 120여 개 지역교회와 연합해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년 캠프를 지원하는 도시 전도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올여름 26개국에 1,7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사역의 불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구조와 구호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영국 기독교 매체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는 베네수엘라 교회 지도자들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돕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구호단체는 긴급 구호금 10만 유로를 지원하고 현지 교회들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를 가리지 않고 생필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 교구의 파블로 페레스 주교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 속에서도 사람을 돕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구호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지 복음주의 교회들도 예배당을 임시 쉼터로 개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정사고와 내부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이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주축이 된 2026 프레시 콘퍼런스는 오랜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체질 개선에 성공한 국내 교회들의 목회 데이터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울 공항동 대성교회 전태균 목사는 부임 당시 재정사고로 10년째 이어지던 교인 간 고소고발을 수련회와 대화로 치유하고 현재는 교회 재정을 주변 미자립 교회와 지역 상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복된교회 박만호 목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을 소외된 선교 현장으로 재정의하고 당회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목양체제로 개편해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신분을 넘어 직접 철강회사와 의류 상인으로 일터에 뛰어든 김성규 목사의 자비량 선교 사례도 소개돼 청년들의 일상 일터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는 실천적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기득권과 성과주의 우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교회의 자원과 일상을 흘려보내는 목회적 성찰은 정체된 한국교회에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는 건강한 상생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겨냥해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엊그제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강제 입당시킨 이번 사건은

0: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 사법당국이 옛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확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종교가 제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특히 글 말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코인테크 대표인 이재환 장로와 이순희 권사 부부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토고에 프랑스어 성경 5,400부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토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구하기 힘든 복음의 소외 지역입니다. 기증식에 참여한 이재환 장로는 이번에 전달되는 성경이 토고 땅의 복음 확산에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이 성경이 현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2도, 평양 30도입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경북 지역엔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동해상엔 바다 안개와 강풍이 예상되고 물결도 최대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 말씀을 건네줬습니다. 인생이 한없이 어렵던 그녀는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비어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성경으로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그녀는 봉사를 하며 남을 돕기 위한 삶을 살아갔는데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며 모금 행사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녀가 연 자선 모금 행사는 무려 5천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봉사로 미국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기도 한 데일 로저스 이야기였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힘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통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지요.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바라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는 삶의 치열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내내 경험하고 확인했지만 특히 본문의 상황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며 자신이 그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자기 백성임을 다양한 표지판과 섭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풍성하고도 친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도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생한 고백을 담아서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7월 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의 지방, 특히 농촌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네. 최근 북한 한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던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북한 전문 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1: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의 선택을 했다라는 추정이 있는데 네. 북한도 배급제가 붕괴되고 또 고리대로 많아지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고 하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복지라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북한에서 주민들은 아니 새 집을 지어주지 말고 차라리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는 아우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0: 자, 북한의 경제가 회복 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의 부유층은 정말 배불리 먹고 뭐 사치를 부릴 정도로 빈부격차 크게 벌어져

0: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현실이 빨리 극복되도록 또 변화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주민들의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돌보심과 그 보살핌으로 북녘의 주민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실까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할게요.

0: 아멘. 나의 갈길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 또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또 오늘을 견뎌낼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그런 한 줄의 기도와 또 응원의 메시지로 출석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1: 네, 1435님, 북한과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0: 아멘.
1: 보내주셨어요.
0: 네. 그리고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주민들이 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서울 가산동에서 기도합니다라고 9950님도 남겨주셨어요.
1: 서천에서도 보내주셨어요. 벌써 7월의 첫날입니다. 아우, 저 시간이 너무
0: 그러네요.
1: 빨라요.
0: 네.
1: 너무 덥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도 많이 더울 텐데, 북한 동포와 우리가 함께 더위를 날려주는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0: 예.
1: 정말 그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도 밤낮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0: 자, 이외에도 또 포항에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부천에서도 오늘 첫 번째 출석을 해 주셨어요. 6472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 기도하겠습니다. 8034님도 문자 주셨는데, 자, 이런 출석의 인사들, 또한줄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단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또이 무더위를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러시아에서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차차 알아갔던 한 형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더불어서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성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볼게요.
1: 찬양 사역자 조수아 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하나 민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북한의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듯말듯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저희가 뭐 힌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낼까 말까 이렇게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1: 네.
0: 오늘은 좀 용기 바짝 내셔서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한뼘짜리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나 사실
1: 뭡니까? 나한테 일 있나요?
0: 아니 있잖아, 그게
1: 남자답게 말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그냥 마시라요. 왜 자꾸 머밀머밀거리는 거예요?
0: 아니 내가 지금 멀미나는 건 아니고, 아니 있잖아, 내가 미안해.
1: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0: 아니 아까 내가 미안하다고.
1: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그리고 아까는 사과를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 머밀머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0: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가지고 아 미안해.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자기야 화 풀어.
1: 우리가 서로 풀 것 있으면 빨리 풀자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머밀머밀거리지 마시라요.
0: 머밀머밀? 아, 아무튼 알겠어. 내가 진짜 바로 말할게. 진짜 미안해 자기야. 내 사과 받아줘.

0: 아주 그냥 사랑한다 할 때는 박력 있게 하면서 사과할 때는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죠 잘.
1: 맞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은 참 아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요거를 머밀머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0: 자, 오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머밀머밀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자, 어떤 뜻이지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1번
1: 어질어질
0: 어질어질이다. 2번

0: 머뭇 머뭇
1: 머뭇 머뭇이다. 자, 1번이
0: 어지러지하다.
1: 아니 왜 이렇게 어지러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까? 2번이
0: 머뭇머뭇거리는
1: 머뭇머뭇거리는 거다. 자, 정답을 지금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0: 네. 오늘도 이 머밀머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머밀머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사용하는 뜻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뭔가 고맙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머밀머밀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선물 받아가셔서
1: 맞아요.
0: 선물 탁 전해주시면서 머밀머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보낼까 말까 뭐 이렇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탁게 남자답게 아니면 자신있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0: 맞아요.
1: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코서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우리 김준우 형제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사실 그때는 제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4: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5: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6: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3: 네,
6: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3: 네네, 그렇죠.
6: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3: 네네,
6: 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3: 아, 네,
6: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3: 네네.
6: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3: 네.
6: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네,
6: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3: 네, 지금 듣고 있어요.
6: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3: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6: 네,
3: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아,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아,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6: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아, 돼요.

0: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1: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0: 오.
1: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0: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네. 같은 존재.
1: 네, 그쵸.
0: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0: 그쵸.
1: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0: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씩 들었습니다.
0: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1: 네.
0: 이야기들을,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1: 네.
0: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1: 네.
0: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1: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몰래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0: 그러면
1: 네.
0: 지금 여기서 또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1: 아,
0: 계시고
1: 네.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1: 아, 네.
0: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예.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의 강줄기.
1: 네. 저의 삶에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강줄기처럼
1: 네.
0: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1: 네.
0: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1: 네네.
0: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1: 네네.
0: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그 자체의
1: 네.
0: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1: 네네.
0: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와 자매들,
1: 네.
0: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1: 아, 네, 당연하죠. 이제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0: 그럼요.
1: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0: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1: 아, 제가 이제

0: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나의 지난날을 들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저희가 또이 방송을 북녘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우리 준희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1: 아멘.
0: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1: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준우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3874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6089님이 이렇게 또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준우 형제님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다니 나에게 극동방송은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참 감동스럽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와중에 자신을 살렸다.

0: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북녘의 영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편짜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오늘 또 코너도 함께 하시면서 OAPD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직도 머밀머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0: 네.
1: 내가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오늘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면 저희는
0: 네.
1: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머밀머밀이 무슨 뜻일지 1번 어질 어질
0: 2번이
1: 머뭇
0: 야,
1: 머뭇
0: 우리 8401 성도님 정답 이겁니다. 용기 없이 이러다 보면 머밀머밀 하다 보면 미인을 얻지 못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용기를 좀더 내야 되겠군요, 저도. 네.
1: 아니, 이거 보내신 청취자분은 미인을 얻으신 것 같아요.
0: 오.
1: 그런 거 아닐까요?
0: 간증이군요.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보기 1번,
1: 어질 어질
0: 2번.
1: 머뭇 머뭇
0: 자, 북한어 표현 머밀머밀의 우리 남한식의 표현 여러분이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네. 많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정답은 그래서
1: 보낼까 말까 머뭇머뭇하다가 보냅니다 하셨던 8329님이 보내신 정답 2번 네. 머뭇머뭇 이게 정답이에요.
0: 맞아요. 머뭇머뭇 오늘 보니까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1: 맞아요.
0: 머뭇거리였던 좀 뭐 저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면서 다시 용기 내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유 사과하세요. 예.
1: 그래서 8927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네. 잘못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모밀모밀하고 지금 즉시 사과해야겠습니다. 어우, 꼭 하시길. 보내고 사실 마음이 이렇게 1초만 뒤집혀지긴 하잖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뭐 사과 받을 사람 있나 봐요.
1: 아, 저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
0: 아, 그래요? 네.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도 토요일에 불편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뭐뭐뭐뭐 말고 밝게 인사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용서해야겠죠 하셨는데 주님 사랑 많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손 내미는 거고. 예.
1: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머밀머밀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무작정 들어가서 일단 예배 드려보세요 하셨던 7888님.
0: 네.
1: 이게 근데 머밀머밀한 모습에 저희가 거기에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또 오늘 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0: 예. 자 그리고 어플로 남겨주신

0: 988님, 아까 우리 준우 형제 간증 들으면서 기다렸다고 해주셨고, 준우 형제 간증 너무 귀했다고 바다의 강줄기. 제 마음이 포동해지네요 하시면서 9389님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외에도, 4489님, 저희 어머니는 아니세요? 네, 아들! 얼른 여친한테 머밀머밀 하지 말고 고백해서 오늘은 결혼하자 하셨어요. 예, 아유, 저희 엄마인 줄 알고 내가 깜짝
1: 그러니까
0: 놀랐네.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0: 아니에요. 요즘 우리 엄마가 방송 안 들으시더라고. 예.
1: 쓰다 보니까 정답을 공개하시네요. 7040님 새싹 회원이신데
0: 네.
1: 2번을 쓰고 계셨는데 아마 시간이 다 됐던 것 같아요.
0: 아.
1: 저희가 오늘이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내일 도전을 해주시면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3199님도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주님의 사랑의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라면서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 네.
0: 보내주신 분들 참 많았는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1: 어제도 아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웠는데요. 저도 머밀머밀 하지 말고 선물 하나 사서 가야겠어요. 하신 7040님.
0: 네.
1: 이 마음을 응원하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그래요.
1: 이 선물을 근데 툭 던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0: 오다 좋았다. 이런 거안 돼요.
1: 꼭 말이랑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랑 같이 하셨으면
0: 맞아요.
1: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0: 네.
1: 점심 먹고 졸려서 우리 보내신 우리 0842님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배달하다가 정차하면서 보냅니다. 0077님. 머밀머밀 안 하는데 또 매번 어렵기도 합니다. 북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셨던 3094님 포함해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예, 자, 94세 아버지께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머밀머밀 했었는데, 방송 듣고 바로 말씀드렸어야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바로, 당장, 얼른 하세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1: 더
0: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의 연방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오와주의 한 대학은 동성애자가 리더를 맡지 못하는 방침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이겼고 이로써 동성애를 반대할 인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방판사는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정책이 오히려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헌법은 표현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동아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감사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만 입각한 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

심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어서 성도로 하여금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가장이요, 굳건한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전원택 안수집사님은 그러나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 저는 20대 중반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군 제대 후에 중국집에서 일할 때 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고 가던 오토바이 핸들을 일부러 꺾어서 넘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찾아드는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어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커브길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소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같이 교육받는 교육생들로부터

0: 왕따를 당해서 그것이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지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수련하고 2개월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다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줄을 준비하고 나무가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나무에 줄을 걸려고 몇 번이나 망설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죽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 그래? 그럼 죽을 용기도 있는데 그 용기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동안 저를 억눌러왔던 세상이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1: 자살 충동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추락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0: 3층 높이의 철 구조물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뒤쪽에 발판이 있는 줄 알고 무심결에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만 허공에다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뒤로 누운 자세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내리면서 아,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철 구조물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닥에 철판하고 철판 사이에 길게 늘어선 공간 속으로 마치 제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제 몸이 거기로 쑥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머리만 좀 띵 했을 뿐 부러진 것도 없고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전원택 청년은 어머니의 새벽기도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0: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1: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전 집사님은 극동방송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0: 극동방송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방송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분이 제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꾸준히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늘 이렇게 듣고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핸드폰에 깔려 있고 틈나는 대로 늘 듣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늘 들으시는 분들을 애청자라고 부릅니다.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방송 가족들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가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결국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주변으로 복이 흘러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0: 복을 끼친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제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중요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같은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속으로 올려 퍼지는 찬양이 두려워지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극동방송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주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우리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또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소리. 오늘은 전원택 안수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또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특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의무감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두 번째로 항상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상 드려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형편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죠? 근데 기분이 나쁘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따라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좋은 일 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좀 어렵고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고난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리저리 다녀요.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울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 아기스 왕이 있는데 아기스 왕에게도 피신을 가게 돼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다윗이 그 당시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찬받는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안 되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막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호통을 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이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 다음은요,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완전한 평안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상황이 좋아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항상 그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갇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갇혔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찬송해요. 편안하게 찬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게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고백합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항상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이 찾아왔다가도 절망이 나갑니다.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그

관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내 입술에는 뭘로 가득할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쌓으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서 입술로 또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선한 것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불평 원망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쌓으셔야 되고요. 거짓이 아니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요. 상처되는 말보다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한 언어들로 채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로 채워져 있으면요.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긍정적인 언어가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아이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만의 쓰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언어들로 숙련되어버린 거예요. 늘 쓰니까 탁 말하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 그러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쌤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이야 알지. 초창기 때 쌤 그 뭔지 몰랐어요. 나 외국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러워요. 그 언어가 이미 그 아이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무엇이 주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달라져야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거짓 행하고 상처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절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증언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증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하다. 두 번째가 시인하다. 세 번째 찬미하다. 네 번째가 감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인데, 그러면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뭡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찬송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입술로 흥얼흥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이 찬송을,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0: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 또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찬송을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87년도 9월 27일에 당시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14명의 교인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교인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 명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정동교회, 정동장로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동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의 세문안교회이죠. 당시에 이 14명의 세례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숨을 잃을 지언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들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은 우리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고 반드시 이 민족을 고치실 것입니다. 장차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만왕의 왕 예수를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날 밤에 14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한국교회 거대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래야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여러분,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물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예물 자체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입술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저는 포항 순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할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요.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아주 그냥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7월이 왔습니다. 도전하기 아주 좋은, 아 이제 더운 7월이 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전화 연결하고 막 선물 주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선물 달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련합니다. 자, 도전 찬양 생방송 중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도전이라고 두 글자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오실 텐데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해서 아무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은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렇게 받아치면은 딩동댕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아시겠죠? 거기서 여보세요 하면은 제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학교 종이 이렇게 하면 바로 받아치면 됩니다. 뭐지? 깡깡.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토끼. 그러면 상대방이 토끼야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서 부르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도전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도젓이라고 보냈네요. 6703번님. 도전 두 글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후반기에도 좋은 방송 0317번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전 찬양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새끼라를 사랑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도전이라고 이 시간에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제가 바로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역시 시작하자마자 도전하기 좋은 우리 7월 첫날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제가 할까요? 제가 오늘 좀 곡을 몇 개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걸로 해야겠네요.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은 거 어떤 걸로 할까? 예. 그리고 어떤 분으로 할까?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부르면은 앞부분 부르면 바로 그냥 받아서 부르시면 돼요.

0: 안녕하세요.
1: 지금은
0: 엘리야 때처럼.
1: 이야. 와우. 와, 이거 어려운 건데 한 번에 맞추시네요. 예?
0: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1: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0: 네, 맞아요.
1: 자, 운전 중인 분들은 정착 가능한 분만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정착 가능합니까? 예?
0: 정차요? 예. 정차, 네, 가능해요.
1: 지금 정차해 주십시오.
0: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 아니, 저랑 이제 계속 통화를 하려면 정차를 해야죠. 예.
0: 아, 예, 예. 네, 정차할게요.
1: 예. 예. 자.
0: 한 10초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1: 괜찮습니다. 10초. 괜찮습니다.
0: 10초 동안 다른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1: 10초 동안은 뭐 다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자. 자, 네. 지금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바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정차가 가능한 분은 운전 중에 주셔도, 잠깐 정차했을 때 도전이라고 주셔도 좋지만, 정차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게 도전하고 저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빠르게 도전을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되셨나요?
0: 잠깐만요. 지금 신호를 받아서
1: 10초가 아닌 것 같은데.
0: 예? 네, 그러면 한 20초가 될 것 같은데. 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1: 예, 예. 천천히. 안전이 중요하니까.
0: 네,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1: 정차하셨나요?
0: 주차장에 들어.
1: 아, 주차장까지 들어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는 꺼주시고.
0: 아, 라디오가 울리나요?
1: 아니, 혹시나 해서.
0: 아, 네, 정차했어요.
1: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0: 서울이요.
1: 서울 어디?
0: 아, 서울, 여기 강남구 자곡동이요.
1: 자곡동?
0: 네.
1: 예.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익명으로 할까요?
0: 아니요, 가능해요.
1: 예. 어디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0: 네, 저는 여기 수서동에 있는, 네, 수서교회에 다니는 이승미라고 합니다.
1: 이승미님. 혹시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세요?
0: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오, 네.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0: 저희 아이들 아기 때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5, 6년 된 것 같아요.
1: 5, 6년? 그러면은, 네, 새끼라 5년 됐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으셨네? 네?
0: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틀어놓으셨어가지고.
1: 도전 찬양은 오늘 처음이세요?
0: 네.
1: 도전 찬양은 처음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자, 오늘 아무튼 잘 맞춰주셨고요. 예.
0: 네.
1: 5년이면은 지금 새끼라 처음부터 들으셨는데, 처음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가끔 보내세요?
0: 처음이에요.
1: 처음이세요.

0: 아니 5년 동안 어떻게 맨날 듣고만 계셨는데 어떻게 문자 한 번도 안 보내셨어요?
1: 아니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방학이신 분들, 무교이신 분들 이것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퀴즈랑은
1: 네,
0: 이
1: 오늘
0: 도전 퀴즈 이런 거는 잘못 들으셨나 보구나.
1: 라디오를 맨날 듣는 건
0: 예.
1: 아니어가지고.
0: 그래요. 오늘 아무튼 잘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하고 제가 이제 도전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1: 아, 네.
0: 5년
1: 너무
0: 동안
1: 신기해요.
0: 새끼라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생각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그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나
0: 네네.
1: 다녔다가 이제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0: 예.
1: 이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0: 예.
1: 그때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0: 아, 많이 울어요.
1: 같아요. 그의 그첫 하나님 만났을 때그 마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0: 네네.
1: 제 마음이 처음이랑은 또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됐고,
0: 아,
1: 그리고
0: 그래요.
1: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0: 예.
1: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아유,
1: 그래서 운전하면서
0: 그래요.
1: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아까 어머니 얘기 잠깐 하셨던가요? 어머니? 애들 얘기했던가?
1: 네, 엄마.
0: 엄마,
1: 엄마 얘기도
0: 엄마.
1: 잠깐 했고, 아이들 얘기도
0: 예,
1: 했고.
0: 어머니도 교회 잘 다니시고 극동방송 들으시고요.
1: 그럼요. 그럼요.
0: 지금 혹시 듣고 계실까요, 어머니가?
1: 아니요, 엄마 지금 머리를 하러 가셔가지고
0: 아,
1: 안
0: 머리.
1: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0: 아,
1: 아쉽네요. 아우.
0: 머리 하려면 우리 쌍문동에 그 미용실 가셔야 되는데 우리 쌍문동 미용실 항상 이 극동방송 들고 전도하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예.
1: 아, 그래요?
0: 자, 우리 1541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아니요, 막상 또 생각하려니까 없는데
0: 자,
1: 차라리
0: 황금곱창에서
1: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네요.
0: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삼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아르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나라스팜에서 두부쉐이크,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소곱창이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1: 네.
0: 예. 애들하고는 지금 없고 혼자 계시나요?
1: 네, 아이들은 일찍
0: 아,
1: 갔고
0: 아이들하고
1: 저는
0: 같이
1: 혼자 있어요.
0: 있으면서 들을 때도 있군요.
1: 네, 그럼요. 아이들이 새끼나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0: 로고송을? 와,
1: 네.
0: 그렇구나. 오늘 있었던 얘기 엄마하고 애들한테 꼭좀 해주시고, 소곱창 애들하고 잘 맛있게 드시고요.
1: 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1: 네,
0: 자, 다시 한번
1: 고맙습니다.
0: 해볼까요? 지금은
1: 엘리야
0: 때처럼
1: 때처럼
0: 주 말씀이
1: 엘리야
0: 선포되고 네
1: 때처럼
0: 고맙습니다.

0: 달빛 마을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대 여러분께서 문자 주실 때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셔야 되는데요. 도전 찬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는 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아까처럼 지금은 하면은 바로 거기서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하면은 선물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렇죠? 자,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선물 받기가 유리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 도전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자, 그냥 이분한테 해볼게요. 자, 이번에 또 어떤 곡이 나올지. 자, 우리
1: 고객이 통화 중이야.
0: 통화 중.
1: 소리 후 소리샘으로
0: 주여 통화 중. 자, 다른 분. 네, 새끼라 시간에는 통화하면 안 돼요. 새끼라 시간에 통화하면 안 돼. 9625. 자, 갑니다. 신호 가요. 여보세요? 얘기를 네. 안 하시네.
2: 네, 말씀하세요. 네.
0: 내게 강
2: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0: 우와! 할렐루야.
2: 와, 너무 감사해요.
0: 반갑습니다. 아, 저는 얘기를 안 하시길래 받은 건지 안 받은
2: 인 줄 알았어요.
0: 이 시간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셨어요?
2: 저 들으면서 지금 필사하고 있어요.
0: 아, 필사하고 있어요.
2: 네.
0: 보이스피싱 아니죠.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디에서 지금 필사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서울 암사동에 있고요.
0: 예.
2: 네. 섬기는 교회는
0: 예.
2: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입니다.
0: 천호동의 광성교회.
2: 네네.
0: 목소리가 왠지 권사님 같으십니다.
2: 와, 고맙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네.
0: 광성교회 권사님 이름도 밝히시나요? 네. 익명이신가요?
2: 아니요. 김서현 권사이고요.
0: 김서현 권사님.
2: 네네.
0: 우리 광성교회 분들 새끼라 많이 들으시나요?
2: 네, 많이 듣고 계시고요. 출연도 네. 하고 계시고. 예.
0: 누가 출연했을까요?
2: 우리 김유경 권사님이 작년인가 아마 방송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0: 새끼라예요?
2: 새끼라가 아니고요. 그 아침 방송.
0: 아침 방송에.
2: 네네.
0: 와, 우리 그럼 광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2: 네, 그럴 거예요.
0: 우리 성도님한테.
2: 네.
0: 나 방송 탔다고 지금 한번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마디 한번 하십시오. 예.
2: 아니 저는 우리 딸한테 하고 싶어.
0: 딸한테 딸. 네. 자, 딸 이름 한번 불러가면서.
2: 에스더야, 엄마 방송에 나왔네. 에스더 기도 덕분이야. 그리고 지금 브라질에 출장 간 아들 병욱이가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0: 그래요.
2: 네,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너무 방학을 오래 해서
0: 네네.
2: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구나. 브라질에 출장 갔는데 언제 와요?
2: 9일날 온다는 거예요.
0: 9일날? 네. 아니, 빨리 오네요.
2: 아니, 지금 오래됐어요. 한 20일? 네.
0: 이제 오면은.
2: 네.
0: 자, 오늘 선물을 본인 거 네. 하나 브라질 우리 우와. 아들 거 하나 해가지고 아들 오면은 딱 네. 선물 주면서.
2: 와.
0: 방송에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네. 통화를 한번 해야겠네요.
2: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권사님부터 어떤 선물?
2: 저는요.
0: 네.
2: 그 예전에 건축 헌금 한다고 그래서 폐물을 전부 다 그 건축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0: 네, 예.
2: 주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니, 네? 이 주얼리하고 그 건축 헌금 낼 만한 그런 주얼리가 아닌데. 예.
2: 아, 그래도요.
0: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2: 예. 예, 괜찮아요. 예.
0: 아무튼 주얼리
2: 귀한 거죠. 방송에서
0: 야, 또 그렇게 또 건축 헌금을 가지고 계신 또 그런 걸 들으셨고 네.

0: 자, 주얼리 네네. 아들은 뭐 드릴까요?
1: 글쎄요, 아들은 뭘 좋아할까요?
0: 아들은
1: 우리 아들은 연어.
0: 연어. 알겠습니다. 네네. 아들 연어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부터 어, 들으셨어요 방송은?
1: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34인데 예. 33년째.
0: 33년째 극동방송 팬.
1: 네네.
0: 와. 어. 아들 어렸을 때부터.
1: 맞아요.
0: 아들은 지금 몇 년 방학이요?
1: 12년이요.
0: 12년. 아, 네. 돌아오면은 네. 어, 우리 잘 작전 짜가지고 아들 네.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네. 하자고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권사님 감사하고 광성교회 네. 화이팅. 권사님 화이팅.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내게 강같
1: 같은 평화.
0: 내게 강같은 평화. 건강하세요, 권사님.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연락 드릴게요. 네.

0: 내게 강 같은 평화 호산나 싱어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7월 첫날 7월 1일 수요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금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되고 선물 타가고 있어요. 혹시 교회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도전 가능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제가 무작정 전화를 드려서 앞부분 살짝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이 땡땡땡 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그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자 이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분 8577 8577 자 신호 갑니다. 앞부분 짧게 부를 거예요. 다른 곡
1: 보세요.
0: 모든 것이
1: 다시 한 번 했어?
0: 모든 것이 엄청 쉬운 건데. 아 뭐예요? 왜 끊으셨어? 아 끊어버리셨어요. 끊어진 것 같아.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9164 정차까지 하셨다는데 신호 갑니다.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 오 전화 안 받네요. 아 주여

0: 할렐루야.
1: 하나님. 안녕하세요.
0: 고만하세요.
1: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진짜 오셨네.
0: 잠깐만. 끝번호가 네. 지금 몇 번이었죠?
1: 9164요.
0: 아, 9164. 9164. 네. 어디세요?
1: 대구요.
0: 대구.
1: 네.
0: 지금 운전하시다가 정차하셨나요?
1: 아니, 집에 들었어요.
0: 아, 집에 벌써 들어왔습니까?
1: 예, 빨래 들고 있는데 전화와가지고 0163이어가지고
0: 행동이 엄청 빠르시네요. 아까 정차 중이었는데 벌써 집에 들어왔고 빨래를 또 널고 있어요?
1: 예. 이야.
0: 자, 새끼라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1: 저는 한 3년 된 것 같아요.
0: 3년 회사... 됐습니까?
1: 예, 3년, 3년.
0: 와, 오래되셨네 그래도.
1: 예.
0: 이게 새끼라 전국방송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 들으셨구나.
1: 아. 예, 예.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디 귀에 누구신지. 익명도 대구, 괜찮고 밝혀도 괜찮고.
1: 대구 목자교회라고 있거든요.
0: 예.
1: 거기에 예. 저기 대구 서변동의 목자교회 박미경 권사입니다.
0: 박미경 권사님.
1: 네네.
0: 야, 권사님이셨구나.
1: 네.
0: 목소리 힘이 있으십니다. 예.
1: 아,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 수요일 날 예. 모임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0: 야, 어쩐지 힘이 있어요. 특공대셨구나, 특공대.
1: 예, 저희는 특공대예요.
0: 야, 수요일마다 전도하세요?
1: 예.
0: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같이 전도해
1: 매일
0: 주셔서.
1: 매일 그냥 하지만 수요일은 네. 목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0: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1: 예.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또 부목사님하고 모여서.
0: 그렇구나. 목자교회 어떻게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1: 예, 우리 목사님은 대구 극동방송에서
0: 예.
1: 11시에 소망의 기도도 나오셔서.
0: 그렇구나.
1: 예.
0: 자, 우리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우리 목사님은 전도의 사명을 받으셨고요.
0: 네네.
1: 1천 번째 네 번 했거든요. 3천 번째 하셨는데
0: 예, 예, 예.
1: 건축을 두 번 하셨고
0: 예.
1: 하여튼 뭐 사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0: 예. 대구 극동방송 소망이도 하시고 성함이?
1: 저 박기준 목사님이십니다.
0: 박기준 목사님.
1: 예.
0: 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응?
1: 글쎄요. 이 시간에는 잘 모르겠어요.
0: 자, 우리 9164.
1: 오전에는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0: 예? 어디서요?
1: 오전에는
0: 많이
1: 예 소망의 기도 때는 보니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0: 오후에도 좀 많이 좀 들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1: 예, 제가 홍보 좀 할게요.
0: 예,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 선물.
1: 아, 저는 선물
0: 예.
1: 아, 저기 뭐지? 연어인가?
0: 알겠습니다. 연어.
1: 예예 예, 예.
0: 연어. 연어 드리고 제가 네. 커피를 예. 좀 드릴 테니까
1: 네네.
0: 우리 전도 특공대하고. 시원하게 좀 드시면 좋겠네, 목사님하고.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우리 뭐 전도 특공대 30명은 다 여기 들으라, 새끼라 들으라고 하세요.
0: 어, 그래요, 그래요.
1: 방학 중인 사람들 많거든요.
0: 어, 그래요.
1: 예, 네, 그래서 저 그냥 가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0: 30명이나 됩니까?
1: 예.
0: 그러면은 제가 더치 커피 하나 드리고 드립 커피 하나 또 드려야겠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커피 다 풀어가지고 우리 전도하는데, 예, 예 우리. 예. 대구의 목자교회 아, 전도하는데 예. 꼭
1: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14년 만에 등록을 해갖고
0: 진짜요?
1: 나가지고 예.
0: 등록을 했어요?
1: 예.
0: 안 나가다가?
1: 아니 아예 초신자죠.
0: 초신자 최근에 전도했어요 남편을?
1: 그동안 이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기도해주셨는데
0: 예예.
1: 일곱 번째 나와가지고 등록했어요.
0: 와 할렐루야네.
1: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일곱 번만 나오면 무조건 등록한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예언이 적중했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축하드려요. 연어 우리 네. 남편하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도전해
1: 너무 좋아해요.
0: 감사합니다. 예.
1: 네.
0: 계속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1: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뭐

0: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은혜라는 찬양도 도전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3시 28분이네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서울국동방송의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선택해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전화드립니다.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열렬히 환영입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서 샵 1069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방학 아니신 분도 도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자, 방학생 도전.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잘 모르겠어요.
0: 자, 조금만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1: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제가 방학생이니까 다른 곡 한 번 더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1: 잘 모르겠어요.
0: 아이고 혹시 몇 년 방학이세요?
1: 아, 코로나 이후로.
0: 아, 코로나 이후인데 이 두 곡을 모르시면 아, 안타까운데.
1: 예.
0: 아유, 아무튼 제가 우리가 이제 룰은 룰이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5년 방학인데 이걸 모르시면 이거 참 안 되는데.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입니다. 9415.
2: 네, 여보세요?
0: 어두운
2: 깜깜한 밤에
0: 우네, 울어. 다시, 좀 어두운
2: 밤에 깜깜한 밤에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보세요?
2: 네.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지금 주차했어요.
0: 주차했어요?
2: 네.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저는 지금 양평 사는데 지금 친구들 만나러 아산에 왔어요.
0: 아산에 왔어요. 혼자?
2: 네. 네, 지금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인데.
0: 혼자 차 안에 계십니까?
2: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몇 년 방학?
2: 오래됐어요.
0: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막 드나 봐요?
2: 저는 이거를 처음 듣거든요.
0: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2: 아니, 이제 가는데 운전

0: 하는데 제가 원래 클래식 음악 쪽을 듣는데 자꾸 이게 그 지역이 바뀌면서
1: 예예.
0: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1: 예예.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운전 중이니까 그것도 그걸 못했고.
1: 예.
0: 근데 막 계속 이제 운전 중에 이제 모드 계속 변경을 시키는데
1: 네.
0: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극동 방송이.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못 건드리고
1: 예?
0: 계속. 네. 그러니까 또 바꾼 수는 없고.
1: 아, 그냥 딱 거기 계속 들으셨구나.
0: 퀴즈를 한다고 막 그랬는데.
1: 예.
0: 전 이게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아, 퀴즈를 한 학교종.
1: 학교종이 땡땡땡 막 도전하라고 그러고.
0: 하시고 다른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맞출 수가 없겠다. 왜냐면 제가 오래됐으니까.
1: 네.
0: 옛날 곡이면 몰라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어떤 남자분이 그걸 못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더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1: 예.
0: 그거 이제 신청을 하려고 번호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좀 아까 바로 직전에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 다시
1: 샵 1069번.
0: 네네. 다시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도전해서.
1: 참 신기하네.
0: 하자마자 네, 이렇게
1: 하자마자 전화가 왔죠. 지금 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쓰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었고.
0: 응.
1: 퀴즈인 줄 알았는데 뭐 도전 보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냈는데 지금 전화를 받았네요. 몇 년 방학인지 생각 안 날 정도로 오래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나요?
0: 15년. 15년.
1: 15년 동안 극동 방송 모르셨어요?
0: 극동 방송은 아는데 알지만.
1: 알지만 뭐, 들어본지 못했고.
0: 네, 라디오 이런 거 잘 안 들어서 잘 모르고.
1: 지금 아나산인데 원래 사시는 곳이 양평.
0: 네네 양평. 양평에
1: 근데 오늘 딱 받자마자 왜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지금 그냥 찬양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1: 예, 예.
0: 이렇게 하는데
1: 예.
0: 계속 근데 그 지금 정말 그냥 퀴즈인데 그냥 노래 맞추는 건데
1: 예.
0: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무슨 뭐 말씀도 아니고 무슨 찬양이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퀴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귀담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 그냥 계속 은혜가 그야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직전에 그 찬양은
1: 네네.
0: 그 옛날 10년 전에 들었던
1: 네네.
0: 만들었 그때는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1: 예.
0: 은혜가 되는 정말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실은 가는 길 지금 그냥
1: 네네네.
0: 예.
1: 그러다가 한번 지금 정차 딱 하고 문자 보내본
0: 네,
1: 거예요?
0: 하고 뭐 예. 되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1: 진짜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을까요? 오늘 딱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경기권에서 아산으로 가면서 이렇게 채널이 바뀌다가 갑자기 아마 지금 대전 극동 방송 93.3이 맞춰졌을 거예요. 아산이면.
0: 네, 대전으로 넘어오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원래 그 채널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 클래식이었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 극동 방송이 맞춰졌고 처음 문을 들었고 15년 방학에 아니 실로암을 제가 맞추라고 했는데 이걸 울면서 맞추신 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신나게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9415번님이 지금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시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9415번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0: 너무 속상했던 게
1: 네.
0: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1: 예.
0: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1: 예.
0: 네, 목사님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1: 예.
0: 정말 저로서는 그 두 분 목사님을 다 정말 존경했고 잘 모셨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1: 네.
0: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따로 들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1: 네.
0: 그게 너무 깊게 상처가 돼서
1: 네네.
0: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교회는 다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0: 그렇구나. 예, 참.
1: 근데
0: 저도
1: 좀 아까 이제
0: 예.
1: 그 멘트 중에
0: 예.
1: 아뭐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뭘 하세요? 뭐 이렇게 도전하시라고 자꾸 그래서
0: 예.
1: 아니 여기 극동방송은 뭐 기독교 방송 아닌가? 근데 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나? 뭐 이제 막.
0: 구사일

0: 자, 이 시간에 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아산으로 옮기다가 이 도전 찬양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를 따라서 내가 이제는 15년을 끝내고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에 걸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9415번님, 오늘 이 눈물은,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만나는 과정이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결단의 기도 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가든지,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을 일대일로 이번 주부터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오늘 이 순간 꼭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또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 테니까. 예. 왜 갑자기 웃으세요?
1: 아니, 관리 들어가시는 것
0: 관리 들어가야죠. 끝까지 갑니다, 관리가. 교회 다닐 때까지. 다녀도 계속 관리. 쭉쭉 갑니다. 자, 선물도 가요, 근데 선물. 아까 그 선물 중에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니, 선물은 괜찮습니다.
0: 아니요.
1: 그거 뭐 기억나지도 않아요. 무슨
0: 기억나지도
1: 선물인지
0: 않아요? 자, 그럼
1: 모르겠고.
0: 제가 빨리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1: 아니 그냥 아무거나 그냥
0: 아무거나.
1: 보내주세요. 네네.
0: 아무거나 좋은 걸로 제가,
1: 아무거나.
0: 예. 딱 선택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아.
1: 네,
0: 기쁨의
1: 감사합니다.
0: 눈물, 예. 또 웃음으로 끝내니까 좋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곡이 옛날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어떻게
1: 네,
0: 부르죠?
1: 그렇죠.
0: 어두운 밤에, 그 다음에.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자, 이번 주에 꼭 예배 도전하십시오. 1대1 만남
1: 감사합니다.
0: 도전하십시오. 알겠죠? 자,
1: 네,
0: 도전 찬양
1: 감사합니다.
0: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415번님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아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딸이에요. 막 울면서 눈물로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오묘하죠? 그쵸? 신기합니다. 참이 극동방송 새끼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한번 도전자,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눌러야겠네.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 자, 마지막 도전자. 자, 찬양 도전 찬양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방학생이에요, 또. 마지막 방학생. 도전해 주셨던 1250번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여보세요?
1: 네.
0: 계시죠? 예.
1: 네.
0: 예수 사랑.
1: 예수 사랑.
0: 그 다음이 뭐예요?
1: 강림하사.
0: 쉬운 건데, 주여.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예수 사랑.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이거 못 맞추시면 정말. 맞추라고 드리는 건데. 자. 다른 분. 네. 올라. 한번 더. 한번 더. 생방송 때는 또 생각이 안날 수도 있긴 한데. 자, 1561. 마지막. 1561번 예수 사랑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하시면 저
0: 에?
1: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제가 방송 뒷부분을 못 듣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
0: 예수
1: 사랑
0: 사랑
1: 사랑하시면
0: 그 다음에
1: 성경에서 쓰였네.
0: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방학생
1: 아,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교회 방학생? 교회 방학생?
1: 네네.
0: 몇년 방학?
1: 저희 그 거의 한 15년?
0: 15년.
1: 17년?
0: 저희라는 거는 지금 본인도 교회 안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다녀요?
1: 10년? 아, 네. 저는 예, 안 다닌 지꽤 됐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래도 최근 좀 나가셨어요. 몇년 전까지는.
0: 옆에 있는 분은 근데 누구예요?
1: 어머니요.
0: 아, 어머니도 방학인데 최근에 몇번 나갔다. 본인은 15년 안 다니고 있고.
1: 네, 몇년 전에 나갔었어요.
0: 몇년 전에 나갔고, 그러니까 몇년 동안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운전 중입니까?
1: 아, 네. 아까 방송 듣다가
0: 예.
1: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0: 지금
1: 보내고,
0: 그러니까 운전 중이에요?
1: 네.
0: 정차
1: 아니요,
0: 안 돼요?
1: 멈췄어요. 네,
0: 정차했어요?
1: 멈췄어요.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저희 평택이요.
0: 평택. 아. 자, 아, 이게 시간이 없는데.
1: 네.
0: 어떤 방송인 줄 아시죠?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
1: 네네.
0: 1561번님 어머니하고
1: 네.
0: 이번 주부터 꼭 가셔야 돼요.
1: 아, 네.
0: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1: 네.
0: 저하고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0: 엄마랑 같이.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도전해 주셔서 우리 감사하고.
1: 네.
0: 우리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꼭 교회 가야 돼요.
1: 네.
0: 방송 감사합니다.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 김인수도 불러가요. 고맙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과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신 성가곡 주가 나를 사랑하시오 윤하곤이 지휘하는 인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를 대표하는 작곡가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을 함께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기악 양식을 확립했던 비발디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바로 그 시대와 고전 시대에 걸쳐서 작곡은 작곡가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형식에 맞추어서 작곡하는 것이 대표적인 기법이고 또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시대의 비발디는 계절을 묘사해서 또 상징적으로 음악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혁신적인 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은 이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름은 총 세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악장에서는 무더운 여름의 정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악장은 벌레 소리와 목동들의 모습들을 음악으로 형상화했고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거대한 폭풍과 천둥이 여름 장마와 함께 몰아치는 그것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그런 악장입니다. 오늘 이 3악장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의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론도 A메이저 쾌혈번호 386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형식의 작품인데요. 모차르트가 빈에 정착한 초기의 작품으로 모차르트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모차르트 자필 악보의 일부만 남아있어서 미완성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잃어버렸던 부분이 발견되어서 현재는 완전한 형식으로 연주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도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자필 악보가 발견되어서 새롭게 발굴하고 또 연주하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아마도 모차르트의 미완성 작품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또 그런 신비로운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론도 A메이저 쾌혈번호 386번 오늘 이 작품을 알프레드 프렌델의 피아노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A 메이저, 괴헬버너 386번 알프레드 프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그의 교향적 무곡 작품 번호 64번의 3번 D 메이저 작품 준비했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북유럽 출신의 작곡가답게 그 북유럽의 정서가 아주 물씬 풍기는 또 슬라브적인 감성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그의 교향적 무곡 64번의 3번 D메이저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국교회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 중국의 우리 산동성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중국 공산당 들어오기 전까지 최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방지일 목사님, 후에 서울의 영등포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잘 일구셨던, 작년까지 105세 가까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하나님께 작년에 부름을 받게 되셨죠. 정말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정말 정말 좀 빼빼 마른 그 모습으로 103세 넘어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저도 목사님 90세 훌쩍 넘었을 때에 연세대에서 목사님 특강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 산증인 되십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고백 간증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주는 이 따끔함, 이 질책을 들으면서 날마다 회개할 때가, 눈물로 회개할 때가 많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어른은 정말 모두가 존경할 만한 정말 대단하신 성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어떤 회개를 했을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의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 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심장이 깨끗하게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심장이 정화되는 시간이라고.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기독교의 길을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었던 기독교 변증가죠.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목사님,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합니다.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청년들이여,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행복의 눈이 어두워서 참회하는 눈물과 거룩함을 멀리하는 세대를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 하면 그야말로 즐기고 누리고 풍요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지금 청년들은 꿈을 꾸는데 그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을, 그거 아니다, 거기에 몰두하지 말아라. 젊은 세대, 뭐 젊은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참 안타까운 질책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우리 개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복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복 추구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면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훈련인데 딱 한마디예요. 주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한 고백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날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가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 지금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8장 시작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더불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문제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는 예수를 내팽겨쳐 놓고서는 따져 묻듯이 얘기한 거죠. 선생님, 하나님 말씀 아시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뒤엎으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국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글만 쓰셨어요. 이 침묵이죠. 그 침묵 속에서 저들이 힘드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재차 물었죠. 모세는 이런 여인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결국 어른부터 아이까지 자신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 둘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은 분명히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저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는 어떤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있지를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은 세상의 전통, 잘못된 우월감의 선민의식, 욕심에 오염된 자아, 타인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주장, 뭔가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옳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따져 묻듯이 나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말씀의 가치, 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뭔가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자유롭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자유함을 확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유란 뭘까요? 자유란 뭘까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사전에서 자유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임이 없는 상태,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거, 이거를 지금 외적인 자유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자유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거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아무리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자유를 정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바른 자유는 공동체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가져야 될 나의 규범, 윤리와 도덕, 이거를 가슴에 담아야 비로소 바른 자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유를 두 가지에서 바라보는 거. 하나는 세상적인 자유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모이는 결사의 자유, 그리고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 등등 우리의 헌법이 너무나 중요하기는 가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런 자유가 중요하다. 그렇게 세상 성경은 세상의 자유를 이해를 합니다. 그 성경은 거기에 머물진 않아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서는 너 자신이 진짜 바른 자유자로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자유, 정말 우리의 심령의 자유, 그리고 일적인 영원한 자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TV

자유를 찾아서 나만 했다는 거예요. 나만의 하는 그 과정이 평탄합니까? 자유를 찾아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사선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일단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중국에 이 정말 인신매매하는 여러 사람 만나면서 저들이 억압을 받지요.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을 또 자유를 찾아서 또 탈출을 하지요. 그래서 저 북쪽에 내몽고로 가기도 하고 남쪽에 동남아로 도망쳐 나오는 일들을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산을 넘고 넘어서 동남아의 어느 나라로 왔는데 거기서 또 잡혀요. 거기서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 붙잡혀서 마약을 만드는 일을 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생을 다한 거예요.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또 남한으로 가리라 또 탈출해서 드디어 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착금 받고 대한민국이 주는 뭔가 환대를 받으면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저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 얘기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남한에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남한에서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괴로워서 술 먹고 탈선하고 강도질하고 도유질하고 거기서 좌절해서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극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의 나라에 왔는데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만 벗어나면 저것을 얻으면 내가 자유로우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자유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자유자들은 위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를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십니까? 세상은 이 진리의 문제를 호기심 탐구죠.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서 아, 드디어 이 이치를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상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깨뜨리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을 더 깊이 하는 어떤 진리의 탐구,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리과학의 연구를 하지요. 결국은 그렇게 진리의 탐구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식의 탐구가 되어지고 그 지식으로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서 이것으로 권력을 삼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거죠. 하지만 기독신앙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정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인격적 존재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근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이신 주님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게 되면 이 진리는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확신이 생겨요. 결단이 생겨나요. 이 진리를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옳으냐 그러냐 변증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리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가슴에 품었더니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언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품으로 진리 안에서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풍성해지고 거기서 비로소 내 모자람, 이 만족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거기서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 그 진리의 삶은 머리를 조아려요.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때로는 잘못된 불의를 바라보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도전하고픈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픈 의욕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은, 이 못나고 어리석은 좁은 마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용서한다. 내 마음은 불가능해요. 내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고 손해를 보았고 나는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래 지냈어요. 내 마음은 분노로 차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나를 품어 안으면 그런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도 너를 용납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진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명의 죄수가 형사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둘 다 각각 재판을 받고 25년의 형을 받아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은 드디어 석방되고 자유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죄를 다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의 몸으로 정말 이렇게 기쁩니다. 하지만 지난날 저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상처를 입었는데 정말 평생 그것을 씻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석방된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찾아온 거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망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는 누렸겠지만 참된 자유는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잡힐 때는 복수하겠다고 이글거렸지만 이제는 당신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게 한 죄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또 다른 죄수는 25년 지나서 석방되어지는 그런 날 일을 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2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기엔 그 형사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잡아 죽이리라, 이런 결심을 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은 진짜 자유를 얻었죠. 하지만 한 명은 몸은 풀렸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억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그냥 몸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풀린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 앞에 설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부르짖고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작지요. 죄인이에요.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비로소 자유하게 하지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가치들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억압이 아니라 이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개념들이 내가 이 개념들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좋은 개념들도 다 이기적인 내 욕심이에요.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고 사랑도 내가 원하는 받는 사랑 정도에 머물러요. 모든 개념들은 다 우리 안에서 억압이 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개념들, 가치들, 생각들이 비로소 깨져요. 그리고 이게 풀려나고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폴 셸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자유의 곤경에서 현대인은 자유를 주어졌지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세 가지 때문에 진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양심의 상실, 두 번째는 이웃의 상실, 세 번째는 하나님 상실.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진짜 자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31절 3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자유를 향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비로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 영혼의 창조주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의미를 붙들게 되어지면 풀려나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게 풀려나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고하면 위대한 가치들이 깨달아지면서 전에 살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픈 마음이 생겨요. 분노, 오기,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위대한 삶이 있네. 더 높은 삶, 고귀한 삶이 있어. 저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나도 그러고 싶어. 따르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 그게 바로 제자. 그거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거룩한 것,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제자의 삶이 출발이 돼요. 이러면은 비로소 진리를, 아, 이게 맞아, 이 길이구나, 이거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얽매이거나 그 유혹들, 그 교묘함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0: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그 위대한 가치를 이루고 싶어. 나는 나만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고 싶어. 이런 제자의 삶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허물과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뭔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결국은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주의 사랑이 나를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깨닫고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마침내 연약한 내가 새 힘을,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면 평강이 깃들고, 이런 자유를 누리면 감사가 우러나오고, 그런 자유를 누리면 인생의 바른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모두가 존중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간 76주년 우리 6.25 기념일이 지나갔어요. 요즘 뭐 6.25를 별로 세상이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오늘 무슨 경제니 무슨 삶의 풍요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거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열국이, 연합군이 개입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이 당시로서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이 조선반도의 한쪽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수십 개국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도움을 주었어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피뿌려 희생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그런 거예요. 이런 자유를 가지고 그래 얘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가치와 개성은 마음껏 살려라, 이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럽고 잘못된 자유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유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루어졌는가, 얼마나 고마운가, 이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펼치리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도움으로 이웃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이 나와야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잘 헤아리세요. 우리 자유 조국이 니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 좋다, 이렇게 자유를 말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학교나 가정에 절대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루어졌는가.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우리 땅의 피로 묻은 거예요. 거기서 피의 자유, 눈물의 자유, 희생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웃과 세계사를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정치가 되고 이게 사회의 윤리가 되고 이게 우리의 가치의 표본이 되어져야 이 사회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사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성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은 지나가지만 후반기 우리 모든 앞날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자유의 삶을 펼쳐내는 성숙한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눈이 빛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이 임하여 눈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값없이 주어진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신 이야기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은 경외와 감사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김전방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마가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많은 행적들을 함께하며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남을 보게 됩니다. 매일 노력하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 넘어지나 또 일어나고 반복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최명신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고원석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제자들도 겁쟁이였고 주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당하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제자들처럼 넘어지나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제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확신하며 늘 힘입게 성화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에서 만나는 예수 일곱 번째 시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예수님과 끊어지면 우리에게 살아있지만 생명력도 없고 진정한 생동력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 자, 어떤 사랑인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전부를 쏟아부어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의 하와이 열방대학의 크리스트 김이라는 유명한 여자 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아주 예쁜 아가씨였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꽃을 주면서 많은 그러한 꽃을 받아서 돌아올 때마다 자기는 속이 상했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이쁘게 만드셨어요? 내 친구는 이렇게 예뻐서 자주 꽃다발을 받는데 나도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한참 속상해서 불평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얘야 창밖을 한번 열어봐라. 그런데 그 캠퍼스 정원에 너무 예쁜 꽃들이 피어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얘야 저 꽃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꽃다발 받아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대단히 영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굴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굉장히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하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그런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있고 뜨거울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빠진 종교활동은 여러분 금속이 부딪혀서 나는 그런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이고 많은 성경의 지식과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했고 서로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파당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세속화되어 음행까지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주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바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계산이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완벽한 사랑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쯤 되면 아이들이 한 번씩 튕겨져 나갈 때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충돌하면서 뛰쳐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사춘기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섰다라고 하는 독선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부터 인간의 본성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칼빈의, 바울의, 어거스틴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하고 자기 지역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데올로기와 이념 공산주의 때문에 여러분 동족을 수백만을 죽게 만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잘됨을 구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진짜 사랑을 인간 사회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떠난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성경의 그 신비한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무가치한,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은사가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모욕적인 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겉 표면은 목사이고 직분자이고 선교사이고 그렇게 내 전부를 내주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헌신하고 공로를 세웠는데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화나고 여러분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세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아이가 칭얼대니까 그 감정에 어쩔 수 없어서 공주가 뛰어가 아이를 안았고 결국 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내주는 사랑,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죽고 어떤 이는 내 이념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46절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과연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내 원수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원수까지도 미운 사람까지도 추하고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제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박민용은 오래 참고 저는 오래 못 참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실 부모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에게 무례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또 걸려 넘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 4절 5절만 읽었지만 7절까지 가면 우리 다 기절합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그러면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아니 성경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이 시기하는 분이겠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죄인이고 피조물인데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대신 죽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어떤 배신도 어떤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자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견디느니라. 이 본문은 윤리로 읽으면 율법으로 읽으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사랑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니까 산 속에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의 철학도 아니고 어떤 신화도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놓쳤던 것은 인간의 윤리를 놓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주님, 교회의 주님인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들의 신비한 황홀경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더 높이다가 교인들끼리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러한 문제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신 중의 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그렇게 친했는데 배신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미움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했는데 자신을 팔아넘겼는데도 용서하는 사랑이고 그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끝까지 참아주고 덮어주는 품어주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렸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선하고 깨끗하면 사랑해요. 선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지 누가 악하고 추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추해도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피로 대속하여 우슬초로 씻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실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맞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사랑을 거둔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노의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성 냈을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데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대신 온몸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의 완전한 성취이고 온 우주에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로맨스나 가요에 나오는 그러한 트로트에 나오는 이런 달콤한 감정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랑은 가짜예요. 참지 못하는 사랑은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왜 못 사랑하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여러분 위치가 다르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나는 율법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인 계명으로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의 약함과 나의 추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은사가 대단했어요.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아주 봉사와 선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셨고 지적하실 때 아, 왜 우리에게 이런 그런 기분 나쁜 말씀 하시는 거야? 튕겨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은사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주님 앞에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은사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서 형제를 향하여 무서운, 매서운 정죄와 비판의 화살만 쏘아보냈던, 그래서 파당과 고소와 고발로 얼룩졌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화합해요. 신기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근데 그런데 잠깐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진노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뭉클뭉클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기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의 죄를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1세기 당시에 그 그리스 반도와 로마와 지중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님은 주시고자 이 말씀을 쓴 거지. 너희는 왜 사랑이 없느냐? 왜 울리는 꽹과리냐?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누구의 사랑으로 우리가 설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설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원수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정답을 말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원수가. 항상 가까운 곳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품이 훌륭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빵과 잔을 나누는데 표면으로는 빵이고 표면으로는 포도주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셔라 했어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전능하신 신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 정죄의 화살 다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려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의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여기 모든 것은 나쁜 거예요.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라고 읽지 말고 과정이라고 읽어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급의 인생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의지하면 그 사랑이,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이 망하는 겁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하는 장차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그 사랑에만 온전히 감격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좀 얄미운 이웃이 있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

0: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참아야지. 참는다고 됩니까?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푹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더 사랑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예수의 사랑이 흘러와 얄미운 자도 용납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우리는 가장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야 이 미운 원수야 이렇게 말하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승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 참된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너희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어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고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도 많이 열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에어쇼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에어쇼를 보고 또 알기 전까진 소음 때문에 큰 흥미가 없었는데요. 과정을 알고 나니까 그 비행 하나하나가 존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종사들은 고개 비행을 할 때 중력의 최대 12배를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 몸무게가 60kg이라면 순간적으로 720kg의 물체가 몸을 짓누르는 것과 비슷한 압력을 받는 셈이에요.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비행을 해내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한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저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단번에 쓰시기보다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죠. 견디기 어려운 시간과 또 상황도 있지만 그 훈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훈련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빚어져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인정받고 환영받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첫 찬양은요,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려요. 주의 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나요? 7월입니다. 달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이 시점이요. 딱 2026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생활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 있으실까요?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세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또 올해 초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받았던 댓글들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감사노트를 꼭 쓰고 자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하루를 큐티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다들 지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2026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계획했던 일들 처음에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된 게 있다면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믿음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아 이건 주님이 주신 사인 같다라고 느껴주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7월 1일

예,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많이 보내주고 계시겠고요. 또 오,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2002번님 샬롬, 나의 가는 길이 찬양 신청합니다. 늘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올리셨어요. 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댓글 올리신 거 보니까 늘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올리셨어요. 듣다가 오늘 처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듣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최대한 선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던 출석 체크가 있죠.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글자 출석 체크인데요.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네, 오감환, 오말환, 오찬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출석 체크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 방송 눈으로도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9030으로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네, 오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시면요, 보라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저희는 출석 체크 받아보면서 또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문자 보내시는 분들 또 계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제이어스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노래하네.

네, 오늘 출석 체크. 네, 이 찬양 나가는 동안 받았고요.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8387번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퇴근하고 복음 왔어요. 들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퇴근하셨군요. 7월 첫날을 이렇게 또 칼퇴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행복하겠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3289번님께서요. 오감환, 오찬환입니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네,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상반기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신청곡도 함께 보내셨는데요. 아, 오늘이 보이는 라디오가 마지막일까요? 네, 저희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건 맞는데요. 또 모르죠? 네, 이렇게 잘 알고 또 애청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할 예정이고요. 코너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치만 또 새로운 코너도 함께 여러분들과 할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한 애청 또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8063번님,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네요. 저번 주 토요일, 제 생일이라고 큰아들이 와서 맛있는 식사했어요. 용돈도 주고 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와, 용돈도 받으셨군요. 작은 아들은 교회 다니는데 큰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얼른 교회 다녔으면 하네요. 그게 저에겐 큰 의미 있는 선물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신청곡 되면 손경민의 행복 신청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신청곡도 행복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우리 큰아드님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게 우리 8063번님의 소원이실 텐데요. 저희도 함께 우리 8063번님의 가정 또 예수님의 영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 저녁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또 퇴근하고 복음 왔어요 들으러 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7559번님께서 처음 보내셨네요. 오감원 출첵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출석 체크 오늘 감사 완료. 어떤 감사가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도 진행 중이에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샵 90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바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헤븐오프TV님, 네,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백승조, 임예정, 찬양사역자님, 샬롬 축복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저도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또, 19231번님도, 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서울 성안교회가 아이디세요. 서울 성안교회에서 지금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포항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셨어요. 오철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샵 9030 문자로요. 샵9030 번호 입력하시고 보라라고 문자 메시지 두 글자 보라 보내주세요.

0: 보내시면요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 기대 속에 코너 오늘도 신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인데요. 청취자 참여 오늘은 더더욱 해주셔야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전에 마지막입니다. 물론 6주 뒤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더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우리의 수요일 저녁 6시를 지금까지 책임져왔던 두 분 계시죠. TF 워십팀의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주 홀가분 합니다.
0: 어떤 게 홀가분하죠?
1: 이유가 있죠. 종강했거든요.
0: 아, 저 또 오해할 뻔했잖아요.
1: 무슨 오해를 하셨을까.
0: 네. 이렇게 또 종강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살이 빠져 보이세요. 아. 더 가벼워 보이십니다.
1: 조만간 다시 찔 예정입니다.
0: 아, 네. 네. 멋진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강한 만큼 네. 알찬 네, 방학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아, 그럼요.
0: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1: 아, 저희는요 이번에 그 예수인문변증학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배우는 그런 한 달 정도의 프로그램을 네. 받으러 뉴욕으로 떠납니다.
0: 와우.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인문학적으로
1: 맞습니다.
0: 알고
1: 맞습니다. 변증하는 거죠.
0: 변증하는 네. 더 풍성한 나눔이 기대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정 씨도 함께 가시나요?
2: 네, 맞습니다.
0: 우리 TF 워십 팀이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번에 TFW 팀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주셔서 네. 감사하게도 네, 아주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0: 갔다 오셔서 또 어떤 나눔이 나올지 또 기대가 와. 됩니다.
1: 네.
0: 네, 미국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네, 혹시 그렇죠. 켄터키도 가시나요?
1: 켄터키요. 와.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 아닌가요?
0: 아,
1: 프라이드 치킨.
0: 이거 광고하시면 안 돼요. 네, 노아의 방주 때문에 물어봤는데.
1: 그렇죠. 네. 노아의 방주.
0: 노아의 방주도 있죠. 켄터키. 또 거기서 되게 붕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또 한동대학교가 저는 네. 그 미국에서의 성령 부흥처럼
1: 할렐루야.
0: 네, 대학교에서 시작됐잖아요.
1: 그럼요. 에즈베리 대학교처럼 네. 한동에서도 시작될지어다.
0: 아멘. 아멘.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아, 아멘입니다.
0: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렇게 두 분께서 네. 함께 하셨는데요. 예정 자매님도 네. 평안하셨어요?
2: 아, 지금 종강하고 너무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아,
0: 그러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막 말투에서 여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종강하셨으니까 더 신나게 그럼요. 퀴즈 또 그럼요. 찬양 함께 하실 수 있죠?
1: 네, 신남과 아쉬움을 담아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멘,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보라로 샵 9030 보내주셔도 되고요.
0: 네.
1: 유튜브에 보이는 그 아니죠? 포항극동방송 하셔도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포항극동방송 직접 검색하기 네.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9030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1: 보라.
0: 네, 오늘 찬양의 퀴즈가 또 준비됐어요.
1: 네,
0: 제가
1: 맞습니다.
0: 항상 주제가 있었잖아요.
1: 네.
0: 찬양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찬양에 여러분 귀 잘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요.
1: 네.
0: 네, 또 8387번님께서 저도 종강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은 중간 어디 없나요?
1: 주요.
0: 직장인은 어쩔 수 없죠.
1: 네.
0: 네, 방학을 원하신다면 휴가를 쓰시면 그렇죠. 어떨까라는 생각이. 물론 종강처럼 그렇게 길게 쓰시진 못하겠지만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1: 네.
0: 오늘의 찬양의 주제 어떤 네. 걸까요?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네. 축복입니다.
0: 축복.
1: 네, 축복입니다.
0: 아, 우리 청취자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1: 맞습니다.
0: 야.
1: 잠시만 안녕이기도 하고요. 또 종강을 했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반절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주제가 축복.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오신 분들 모두나

0: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1: 네.
0: 네.
1: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단어를 들으면
0: 네.
1: 뭐 건강이나 좋은 직장, 학업, 뭐 가정의 평안한 등등 생각을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감사한 축복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0: 그쵸.
1: 성경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본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그 복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죠.
1: 네.
0: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1: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0: 아멘.
1: 아멘.
0: 아, 솔직히
1: 네.
0: 뭐 건강, 물질, 복 있지만
1: 네.
0: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1: 맞습니다.
0: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1: 네,
0: 주셨습니다. 네, 그
1: 맞아요.
0: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1: 맞습니다.
0: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0: 네.
1: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0: 아멘.
1: 관계를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저희가 누리면서 죄인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제가 숨을 잘못 쉬었어요, 지금.
0: 아니, 아니. 호흡이 좀 많이 들어가셨다는 생각에 한 공기 50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 반 소리 반을 여기서
1: 네, 아무튼.
0: 멘트에서도 할 수가 있군요.
1: 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0: 네.
1: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0: 아멘. 이 세상에
1: 네.
0: 어떤 복과도 진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우리는
1: 맞습니다.
0: 구원의 약속을 네, 받았고요. 또
1: 네.
0: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천국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1: 아멘.
0: 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도
1: 네.
0: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1: 네.
0: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사랑을 좀 생각하는 찬양을 준비하셨다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 제목이요.
0: 네.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0: 찬송가
1: 그렇죠.
0: 304장.
1: 오, 피디님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네요. 메모리가.
0: 반주를 하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그렇죠.
0: 네.
1: 아, 맞네. 반주자분들은 또.
0: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1: 아, 그렇네요.
0: 근데 몇 개는 없는데 많이 불렀던
1: 아,
0: 찬양입니다.
1: 맞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가죠.
0: 네.
1: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정말
0: 네.
1: 우리 어떤 노력과 선함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0: 네.
1: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0: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인한 축복을 좀 묵상하는
1: 네, 맞습니다.
0: 찬양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찬양 함께 불러보고 또
1: 네.
0: 은혜의 시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오늘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퀴즈가 나가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1: 와우.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백승조 형제와 임예정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의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렸는데요.
0: 네.
1: 우리 유튜브로 지금 헤븐오프TV님께서 할렐루야라고 보내셨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입니다.
0: 아멘.
1: 네, 오늘 축복을 주제로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0: 네.
1: 묵상하면서 올려드렸는데요.
0: 맞습니다.
1: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0: 퀴즈가
1: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1: 네.
0: 복복복 복이 왔네요. 입니다.
1: 야, 좋습니다.
0: 괜찮았나요?
2: 너무 좋았어.
0: 네.
2: 배우셨네요, 오늘.
0: 네, 제가 15분 정도 생각한 네,
1: 아, 네.
0: 제목이거든요.
1: 15분만 끝에 나온 우리 귀한 제목 한 번만
0: 네.
1: 더 불러주실까요?
0: 아, 복복복 복이 왔네요.
1: 복이 왔어요,
0: 네, 복이
1: 여러분. 네, 오늘
0: 왔습니다.
1: 축복을 주제로 저희가 찬양 퀴즈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네,
0: 네.
1: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나눴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할까요?
1: 네.
0: 입니다.
1: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에베소서 1장 3절이었죠, 구체적으로.
0: 맞습니다.
1: 네, 1번은요.
0: 끝없는 재물의 복.
1: 2번은요.
0: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복. 와우.
1: 3번은요.
0: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1: 4번은
0: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않는 복.
1: 야, 정말
0: 와우.
1: 대단한 복이죠.
0: 저는 정답을 2번 하고 싶네요. 주요?
1: 네, 주요. 그치만 또 다른 정답이 있죠.
0: 아,
1: 뭐라 바라는
0: 그럼요.
1: 거 보내셔도 돼요. 근데 퀴즈 선물은 못 받아요.
0: 주요.
1: 네. 1번, 끝없는 재물의 복.
0: 네.
1: 2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복.
0: 아우.
1: 3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0: 와우.
1: 4번,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않는 복. 오늘의 퀴즈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0: 네.
1: 네, 에베소서 1장 3절. 큰 힌트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1번, 끝없는 재물의 복.
0: 와우.
1: 2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복.
0: 호호호.
1: 3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0: 아멘.
1: 4번,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0: 맞는 복.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1: 네.
0: 또 스마트폰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길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거 진행 중이죠?
1: 네,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댓글 보내주셔도 됩니다.
1: 네.
0: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 접속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라
1: 보라
0: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1: 네.
0: 네, 과연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지 정답 맞춰주세요. 1번 끝없는 재물의 복, 2번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복, 3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4번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않는 복. 샵 9030으로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축복을 주제로 찬양 올려드렸고요.
2: 맞습니다.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퀴즈도 드렸어요.
2: 네.
1: 네, 퀴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2: 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할까요? 질문 드렸죠.
1: 네, 객관식이 있었어요.
2: 네.
1: 1번은
2: 끝없는 재물의 복.
1: 2번은
2: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복.
1: 3번은요?
2: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0: 4번은요.
1: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않는 복.
0: 네,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지지 않는 복. 모든 네. 복 다 좋죠.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요.
1: 네.
0: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

0: 8번님 아. 3번 정답 맞으시면서 2번 복도 갖고 싶네요.
1: 저도요.
0: 저도요. 네, 또 6689번님 3번 정답 맞히셨습니다. 와우. 1372번님도 정답이시고요. 오. 또 7559번님 와우. 정답 3번 오. 하고 싶어요. 알렐루야입니다. 또 2026번님 3번입니다. 오. 잠시 이게 다급함이 느껴져. 잠시 이게 오타가 좀 나오셨는데
1: 웃으면서 보내신 것 같아요.
0: 잠시 네 보내요. 잠시 세우고 보내오죠. 네.
1: 아 그렇군요. 잠시 세우고 보내신다고. 보내셨군요. 저 잠시 네. 웃고 보내신다고. 아,
0: 에이.
1: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0: 많이 해피하셔서 그래요. 네. 존경하셔서
2: 너무 행복해요.
0: 네. 또 하늘소망님께서 축복송 감사합니다 와우. 보내셨고요. 또 우리 홍순욱님께서 반가워요. 보이는 라디오네요. 승조님 반갑습니다. 네, 예정씨도 있습니다. 또 스타더스트 1428번님 3번이요. 3번 정답. 와우. 네,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복 좋네요. 저는 네. 먹는 대로 살찌는 사람이라 살 안 찐다는 사람이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1: 주님이 고무줄에 몸을 주셔가지고
0: 또 그만큼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0: 네, 또 오철지님도 와우. 정답이십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정답 맞히셨는데요. 네. 저희가 선물은 세 분 드리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선물을 받으실 분은요.
1: 와우.
0: 네, 뒷자리 번호 7559번님 그리고 2026번님 이게 2026번님이어가지고 신기해요. 그러네요. 또 스타더스트 1428번님 유튜브 아이디입니다. 스타더스트 1428번님 축하드립니다.
1: 와우, 축하드립니다.
0: 네, 차에서 주소랑 성함 적지 마시고요. 네, 도착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실 때 보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남겨주세요.
1: 네.
0: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0: 네, 오늘 찬양의 주제 축복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 네. 올려드리고요. 네. 또 중간에 나오는 찬양들도 다 축복송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가 찬양 신청했는데 이 찬양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요. 금요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1: 와우.
0: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 그랬어요.
1: 와우.
0: 그래서 금요일날 신청 찬양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찬양 네. 넘어갈게요. 어떤 찬양일까요?
1: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나눌 찬양의 제목은요.
0: 네.
1: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0: 아~
1: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실 수도 있는데요.
0: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1: 그 가사의 잔잔한 고백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부분이?
1: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사랑은 그 흘러갈 때 더욱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0: 네, 그래서 제목에 네.
1: 함께 지어져가네. 네, 맞습니다.
0: 나옵니다. 사실 두 분이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예정 씨와 승조 형제, TF 워십 팀으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네. 이 방송에서도 함께 네. 찬양하시는데
1: 맞습니다.
0: 함께 찬양할 땐 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예정 자매님?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팀으로도 하고 이렇게 네. 방송도 같이 하면서 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렇죠.
2: 네. 이렇게 그렇죠.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0: 네.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1: 그럼요.
0: 너무 기뻐요. 사실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훨씬 그럼요. 더 감동이 오지 않나요?
1: 아, 그럼요. 그 전혀 다른 성질의 뜨거움이 있죠.
0: 맞습니다. 네. 비교가 안 되죠.
1: 맞습니다.
0: 형제님은 좀 어떠세요? 함께 찬양하니까.
1: 일단은 저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연합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한 성령을 찬양하고 있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아멘.
1: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0: 아멘.
1: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역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있구나가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눠질 때 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0: 아멘입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0: 네, 오늘 묵상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네.
1: 네.
0: 네. 저희도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도 청취자분들의 이런 따뜻한 네. 댓글과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1: 네.
0: 느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우리가 높이는

0: 분은 단한 분, 우리
1: 아,
0: 하나님밖에 없구나.
1: 아멘, 아멘.
0: 이 방송이 주님만 높이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더
1: 네,
0: 사랑이 넘치고 더
1: 맞습니다.
0: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하고 계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축복합니다.
1: 따뜻하네요.
0: 네, 함께
1: 좋습니다.
0: 지어져가네 찬양 바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지금 우리 예정자매 반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1: 아멘.
0: 함께 지어져가는
1: 네.
0: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1: 맞습니다.
0: 느낄 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1: 네.
0: 이 공동체 속에서 저희는 서로를 축복하고
1: 맞습니다.
0: 또 서로를 격려하고
1: 네.
0: 또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겠죠. 네,
1: 맞습니다.
0: 함께 오늘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1: 아,
0: 저희는
1: 아멘.
0: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1: 아멘.
0: 네, 오늘도 퀴즈가 빠질 수
1: 네,
0: 없죠.
1: 맞습니다.
0: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0: 두 번째 찬양 퀴즈 제목은요?
1: 제목은요?
0: 손잡고 함께 가세 입니다.
1: 손잡고 함께 가세.
0: 손잡고 함께 가세.
1: 네, 함께 지어져 가네 맞는.
0: 네. 네,
1: 손잡고 함께 가세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 퀴즈가요.
0: 네.
1: 함께 지어져 가네였잖아요.
0: 그렇죠.
1: 성경에서 항상 같이 다녔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0: 계시죠.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분들이죠.
1: 네, 열두 제자가 있죠.
0: 네.
1: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항상 함께 지어져 갔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근데요, 미우나 거우나.
1: 맞습니다. 네. 네,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의 퀴즈.
0: 네.
1: 다음 중 열두 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우리 승조 형제님 열두
0: 네.
1: 제자 다 이름 되실 수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고
0: 와, 그렇죠.
1: 네,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했어도
0: 이야,
1: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습니다.
1: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더 네. 쉬울 것 쉬울 수도 있어요.
1: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않는 사람으로 준비했어요. 네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1번은요?
0: 마태.
1: 2번은요?
0: 누가.
1: 3번
0: 베드로.
1: 4번
0: 빌립.
1: 네, 다음 중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1: 1번 마태. 2번 누가.
0: 오.
1: 3번 베드로.
0: 어허.
1: 4번 빌립.
0: 오.
1: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열두 제자 누구 있었지 검색해보셔도 되고요.
0: 그러니까요.
1: 다시 한번 누굴까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모태신앙인데 이 열두 제자 못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한번 다시 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생각이 안 나면 네. 또 보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죠.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은 유튜브 진행 중이에요. 포항 극동방송. 네,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0: 네.
1: 유튜브로도 오답도 올라오고 있네요.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세요.
0: 네.
1: 네,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마태.
0: 오.
1: 2번 누가. 3번 베드로.
0: 와우.
1: 4번 빌립.
0: 호호.
1: 정답은 샵 9030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남겨주세요.

0: 네, 오늘 열두 제자 퀴즈 드렸어요. 다음 중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서
1: 호호.
0: 1번이 마태, 2번이

0: 2번 누가, 3번 베드로, 4번 빌립인데요. 오답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야, 빌립 헷갈리시나 봐요.
1: 그러니까 생각보다
0: 4번. 네. 왜냐면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복음 있잖아요. 사복음서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1: 2번 누가입니다.
0: 누가. 네, 지금 3번 누가, 누가입니다 계시는데 안 됩니다. 객관식하고 맞아야 돼요. 네, 2번 누가 정답 많이 올라왔는데요. 4번도 네. 정답으로 보내신 분들 계셨고요. 9191번님 정답 2번, 6252번님 정답, 3927번님
1: 와우.
0: 2번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정답 맞춰보고 싶대요. 차 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야, 우리 가족 응원해주세요.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1: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0: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야, 즉석에서도 바로. 네, 4906번님 2번.
1: 와우.
0: 네, 한번 댓글 읽어주세요.
1: 2번 누가예요. 누가 누가 제자가 아닌가 하면 누가가 제자가 아니에요.
0: 야, 역시 잘 살려주시네요.
2: 센스가
0: 0909번님 것도 읽어주세요.
1: 2번 누가요. 누가 누가 예수님 제자래.
0: 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네.
1: 아, 재밌네요.
0: 든든합니다.
1: 누가.
0: 누가가 아닙니다. 누가 제자래.
1: 누가.
0: 네, 하늘 소망번님도 이제 유튜브로 누가 남겨주셨고요. 네. 회복님도 네 2번 누가입니다. 정답. 아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1: 맞습니다.
0: 저희가 선물 3분 드릴
1: 와우.
0: 겁니다.
1: 좋습니다.
0: 3분은요 끝나자마자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오늘 축복을 주제로 네.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저희가 썸머 스페셜 전에
1: 맞아요.
0: 마지막이었어요.
1: 맞아요.
0: 네, 완전 마지막은 아닙니다. 썸머 스페셜 6주
1: 맞습니다.
0: 지나고 두 분은 다시 돌아옵니다.
1: 다시 돌아옵니다.
0: 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마지막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한 가족, 한 성전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가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 자만이님도 한
2: 네. 말씀. 저도 이거 함께 방송하면서 뭔가 극동방송이랑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1: 네.
2: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애써주셨는데요. 저희는 6주 뒤에 다시
1: 6주요.
0: 뵙겠습니다.
1: 네.
0: 언제 돌아오시냐면요. 8월 19일 오. 수요일에 돌아오십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중간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유튜브 마지막이냐고 하셨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1: 네. 아니라고 하죠.
0: 아니. 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네, 하시면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 유튜브가 언제 진행되는지 알림이 뜨거든요.
1: 맞습니다.
0: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합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8월 19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서영 PD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빚어가는 거룩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거센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지요. 조개가 모래 아래 고통을 감내하며 진주를 만들듯 우리 인생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단련되어 더욱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빚어집니다. 고난은 잘못된 길을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죄하거나 냉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고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참된 이웃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신실한 참 제자로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소음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보듬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론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잘난 척하기도 하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있는 자가 없는 자 앞에서 부리는 관용 정도가 아닙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신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 평안과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의 후원.

0: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주께 열납되는 말과 묵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한 미술관에 값비싼 그림이 전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그 아이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이유는 아이의 손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고 손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저 그림이 너무 좋은데 왜 그림을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너 마음대로 하면 저 그림이 손상될 수가 있단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 그림의 주인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림을 대해야 된단다. 그 그림의 주인은 뭘 원하겠습니까?

가까이 가더라도 만지지 않고 눈으로 보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손으로 그 그림을 만지면 그 그림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열심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내주실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열납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꺼이 받아들여지다, 기쁘게 하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자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고백으로 사셨습니까? 내 삶의 한 주간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갔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그 내용과 태도와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그 말의 내용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인격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형편없이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때 자존심이 확 상하고요. 인격에 상처가 되어져요. 말하는 사람은 뭐 내가 틀린 말 했어라고 말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말한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말하면요, 절대로 상처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나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인격에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람, 내가 말하는 대상을 의식하기보다는 그 말을 받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정말 잘 보여야 될 사람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고 말도 잘 정리하고 조리 있게 존중하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가 조금 내가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하는 것이 나의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기친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주일 오면 예배 자리에서나 아, 참 하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꼭한 시간 잠깐 정신 차리고 또 나가버리면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고 익숙하니까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예배 자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배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모함과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열납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카요네입니다. 단순한 생각을 넘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내면의 소리가 바로 묵상이에요. 사람은 하루 동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되뇌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 불평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여러분 그게 불평이 아닌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망의 말을 계속 되뇌이고 계속 독한 말을 되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긴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말이 뭡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어떤 의지와 신념, 행동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의 결과가 결국 나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되고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입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악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입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악이 입술로, 악한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에 말씀과 은혜를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담겨진 이 말씀과 은혜가 내 입술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때 결국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내 속사람, 전인격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게 진짜니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핀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인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내면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너의 마음을 보는 거야. 껍데기로 외면적으로 외식으로 살아가지 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외식으로는 얼마나 잘 살아갔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잘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거룩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오늘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삶은 아닙니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뭐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께 목사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가장 편한 곳이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편해요. 익명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되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될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아는 곳에

가운데서 버려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정체성을 그 스스로가 버리는 순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 마세요. 어떤 한한 환경, 어떤 참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 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버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선을 넘어버려요. 예배 드리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는데 성전이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인격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거짓말입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쓴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순금은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꿀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솟아나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삶의 능력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삶에 기쁨을 주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삶을 부여잡고 있는 그 어둠과 죄는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해와 달, 별, 하늘은 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가 단 한순간에 오차도 없이 운행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아침에 해가 동에서 떠서 저녁에 서로 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여러분 어떻게 요 선을 정해서 요 정도는 넘치는데 더 이상 넘쳐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정하신 질서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7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며 소생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고요. 쓰러진 나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이 환경에 붙잡혀 있는데 그 마음을 환경에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에요. 그래서 거짓되고 죄를 분별하고 그 거짓과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짐 지우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같이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인데 이것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말하는 사람의 비중만큼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경청하고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하찮게 듣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 같이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닫게 만듭니다. 이 시간도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내 인격에 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같이 지식으로 존재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변화가. 마귀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됩니까? 변화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생명이 통치하고 말씀이 통치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막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게 느끼거나 목사님 왜 저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한다면 마귀가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순종보다는 끊임없이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의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들끼리 모여서 장난치고 떠들다가도 주인의 인기척이 나고 에헤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이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조건을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길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자세히 보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춤을 추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근데 그건 우상이었어요.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돌판으로 그것을 깨뜨려버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부족해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내 기준이 얼마나, 내 오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기준, 내 오름 안 바꿉니다. 내 행동, 방식 안 바꿉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10년 믿었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왜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그것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까지.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도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10편 19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별것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복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은 죄와 허물은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죄 가운데 나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죄인 줄 몰라요. 허물인 줄 몰라요. 내 오름인 줄 알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0: 깊은 허물에서 그가 깨닫고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숨은 허물과 죄를 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잠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째 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가운데 등과 빛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가능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 죄로 벗어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 순종이 믿음이야.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 것을 미화시키지 말고 덮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순종 못하는 내 원인을 찾아내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이상 죄에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광야의 낮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또 광야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인데요. 낮에는 굴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짐승들이 저녁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척박한 광야가 몹쓸 땅, 저주받은 땅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은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광야로 가라. 광야를 영적 장애물이 아니라 영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다마리의 영어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들으셨고요. 안찬용 밴드가 찬양하는 바닷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시험하다라는 뜻의 맞사 혹은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라고 불려지는 이야기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모두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완악해지려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리바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여러분의 광야에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들 듣고 올게요.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난 믿어요 김수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박진희의 나의 마음을,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광야가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나눌 텐데요. 2667번님께서 처음으로 출석 체크하신다고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송 또 신청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출석하신 것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신청해 주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들으시고요. 또 1549번님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이어서 7963번님의 하나님의 은혜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넘은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악해지는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곳곳에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참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다혈질은 아니지만 남들에게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잘 참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네, 오래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내를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오래 참아야지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참았던 것, 버틴 것은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참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들으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누군가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나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요,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이간질 하는 것에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내가 직접 듣지 않은 말에 대하여서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물론 뭐 사람들이 무조건 거짓말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내 감정을 잘 지키려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런 소문이 있는 모양이다, 소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사실로 생각하고, 아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도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요, 듣는 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갑다, 나중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말들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내 감정들을 지킬 수 있고요. 특히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붙잡을 수 있고요, 또 나의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혀를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의인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면요, 재판관이 되려고 하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함들과 나의 부족함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콧대가 아주 높아졌고요. 어깨가 아주 높아졌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아주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겸손하여 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야, 내가 너희들을 뭐 어떻게 주장하겠느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권면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강하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서는요, 그는 권면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믿음의 깊이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교회는요, 힘이나 돈으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야 합니다.

네, 히람 워십 가운데서 주의 나라 임할 때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뭘 생각합니까? 완벽한, 부족한 것이 없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뭘 기대하는가 하면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정말 천국이잖아요. 뭐 바닥에 금이 깔려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뭐 바닥에 금 깔려 있으면 금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의 가치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아무런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매일의 삶이 공허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이 슬프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게뭐 신나는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기쁨, 네, 그런 삶을 산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들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의 삶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방송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요. 피아 워십 가운데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두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오늘 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전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이상하고 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 뭐 이제 궁금해서 몰려왔겠죠. 아마 그곳은 성전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그 명절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소동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곳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들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던 겁니다. 태어나서는 한 번도 다른 언어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했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요. 즉 이때 사도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던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좀 길게 볼게요.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 대륙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갈릴리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본 후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13절로 가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여기서 새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달콤한 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이 맛있는 술을 마시고 꽤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따라서는 말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은 대개 자신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볼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이 한국말, 즉 한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방언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불러내어 한몸곧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한 몸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불러내시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한 모욕스러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모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의 한 성읍이었어요. 빌라도와 그의 사람들은 본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운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이 예배하러 올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도대체 몇입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들의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반론을 일으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어요. 이는 그 예언은 냉수자들과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이는 곧, 이 말은 이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는 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어요. 즉이 말은 왜 이를 뜻밖의 일 혹은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순절날에 달이 피로 변하게 되었거나 또는 해가 어둡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의 징조 같은 것들이 오순절날에는 없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런 일은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에 그렇다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좀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요엘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의 멸망도 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요엘서 3장 15절에 나타났듯이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당시에 붕괴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예언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한데 저들이 과거에는 결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권능과 기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능으로서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풀어진 권능과 기사요 표적이었습니다. 한데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23, 4절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임시방편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이 일을 악한 뜻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유대의 종교 관원들은 무리들을 선동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수했고요. 로마 총독부를 조종을 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이 이렇게 할때 여러분 형식상 진행되었잖아요. 그건 재판이 아니었었다고요. 그 재판은 다수의 폭도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요. 뭐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하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원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 잘못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은 이 뭐라 할까 이 빌라도는 말이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러면서 손 씻기까지 했잖아요.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의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이성을 잃은 폭도들은 흉악한 살인범인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들의 엄청난

0: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당사자이셨던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만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인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죽였느냐는 사실이 있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행해진 최초의 설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의 첫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의 주제를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주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 인용은 또한 시편 16편 전체를 인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이 그러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이것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으로 말하였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동물 소리, 2번 방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오순절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12 종류의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실수에서 배우는 교회, 영적 고갈이 없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희망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교회, 크리스찬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웹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시는 그 신비로운 교환. 오늘 밤그 십자가 앞에 서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을 바울은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그리스도가 채워지십니다. 이건 덜어낸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때 손해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았더니 그 손에 더 좋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그리고 Brian Dawson의 Purify My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시편 139편,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십자가 아래 선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아닐까. 날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은 생각보다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제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집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Hallelujah to the Lamb. Yes.
1: Three songs 들려드렸습니다. Cissy Winans와 Darlene Check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Charity Gale의 I Believe, Arvin Slaughter가 부른 Made Me Gla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안 자고 뭘 하냐고 물으면요. 어린이는 매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달을 보고 있어요. 언젠간 꼭 저 달에 가서 걷고 말 거예요. 훗날 이 어린이는 청년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온몸에 뼈가 부스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을 해도 제대로 걸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은 지독한 고통을 참아내서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몸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재활에 투자하던 청년에게 한 의사가 이렇게 묻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는 나중에 제가 달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평생 달을 걷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는 결국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이 비웃었던 그 꿈을 멋지게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달을 걷는 꿈을 이룬 그 주인공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이 어윈은 그 경험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이후 목회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주신 꿈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통해 그 꿈을 이뤘던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요. 가사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요, 플레이트 한부영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제임스 어윈. 후에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0

16편 9절에서 10절을 나눴는데요. 사실 그 앞서서 8절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잘 이루고자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이야기들이 참 저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마치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중한 빛나는 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내 꿈과 소망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신 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해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다가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8절에서 10절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기도 제목도 믿음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들려주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라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돌보심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플리포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띄워드리고요. 여세 앵클 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미월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요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통제와 또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본주의 문화, 또 비사회주의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주민들, 심지어 학생들의 생각까지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죠. 어떤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그게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구나 싶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것에는 옳다는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복음이라는 이 기준, 진리 안에서 평가할 줄 알아야겠지요.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할수 있지만 비난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은 할수 있지만 남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비난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들이고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또 비판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비판보다도 칭찬과 격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전해드렸어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비난보다는 비판, 건전한 비판이 더 좋고요. 또 비판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남북한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북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도 응원합니다. 1208 성도님 문자로 남겨주셨고요. 할렐루야. 북한의 주민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6471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간은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아시죠? 1566kHz를 통해서 북녘땅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 한 줄의 기도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북녘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8432님 병원이시래요. 아직 잠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천에서도 주셨고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도한다고 6119 성도님도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목요일 오늘은요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부터 함께 하시지요.

0: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5: 나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섬순입니다.
7: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0: 우리 북에서 온 웅이님은 항상 이렇게 약간 수줍어가면서 얘기를
4: 하시는
0: 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4: 네.
0: 우리 북에서 오신 거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은 최근 북한 관련된 소식에 대해 어떤 걸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접하는 북한 관련된 소식 중 대부분은 핵무기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한 거친 표현이 담긴 담화 같은 것들이 주로 들리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차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북한, 알게 되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는 통일. 오늘은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자, 여러분은 최근 북한의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4: 최근에 전자결제를 시작했다는 거
8: 들었어요.
4: 모바일페이. 전 너무 놀랐어요.
0: 네.
4: 우리 뭐 삼땡페이, 네땡땡페이처럼 삼흥전자지갑 들어보셨어요?
0: 오,
7: 삼흥이요?
4: 네, 삼흥.
7: 아.
4: 그래서 뭐 전성, 울림, 강성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많고 식당이나 상점이나 뭐 교통카드로도 다 전자로 결제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
7: 그러면은
4: 너무 신기하죠.
6: 신기해요.
7: 결제를 하려면은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0: 많이 됐나
7: 건가요?
0: 봐요.
4: 맞아요. 스마트폰 쓰는 게 그 2024년 기준으로 635만 명?
6: 엄청
4: 많아졌네요.
0: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가까이 됐지 않을까.
4: 북한 인구가 약 2600만
0: 명. 네, 아니에요? 맞아요.
4: 절반이... 진짜 많이 쓰는
0: 아니,
4: 거죠?
0: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모바일페이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걸요?
4: 그렇죠.
0: 근데 중국은 사실 모바일페이 아니면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4: 맞아.
6: 위땡땡.
0: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북한이 이렇게 모바일페이를 한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아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하셨습니까?
4: 뭐, 결제할 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이거 다 맞아요. 나오잖아요.
6: 맞아요.
4: 이게
7: 모바일
4: 결제로 통제하는 거죠.
6: 진짜.
0: 야, 감시하기 위한.
4: 아유, 그렇죠.
0: 네, 이 돈은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와서 썼을까?
7: 수단이
0: 돈의 흐름이.
7: 수단.
0: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모바일 페이를 장려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4: 오히려.
0: 네,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지능형 손 전화기라고 하는데 보급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요. 또 뭐 스마트폰 보급

0: 공급이 돼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1: 배달을 시켜
2: 먹고. 예, 그리고
3: 신기하다.
0: 우리처럼 그리고 이제 장보기도 됩니다.
1: 와.
0: 네, 그런 인터넷 쇼핑몰도 생겼고. 우리 웅이 씨 탈북하기 전에는 못 들어봤나요 이런 얘기?
2: 저는 네 배달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식당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 네 먹으려면 이제 한참을 나가야 되는 산 넘고 강 넘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마 북한의 네. 이제 지방의 또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웅이 씨가 네. 기억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주님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네. 북한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개헌을 했다고 맞아요. 들으면서 네. 헌법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아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이제 북한이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했어요. 남한은 다른,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또 북한은 영토가 우리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렇게 아예 분단을 기정사실에 버린 거예요.
4: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한국을 지어버렸다라는 거. 너무 네. 안타깝죠. 아, 네. 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5: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원래는 이제 탈북자를 발견하면 교화소로 보내던지 등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1: 아, 탈북 시도를 하려는
5: 네, 탈북 시도를 하려는
0: 아니면 뭐 북송당했거나 예.
5: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탈북 시도를 하면 바로 사살 가능한 법이 어? 생겼다고
0: 네, 지침이
5: 하더라고요.
0: 내려졌어요. 네. 맞아요.
1: 그 자리에서 바로요?
0: 네.
1: 어머나.
0: 그만큼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탈북하지 않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2: 아, 네. 그런 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0: 네. 아마 웅일 씨 탈북했을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네. 거예요.
5: 사범에서,
0: 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철조망이 놓여 있고요. 전기선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급감했어요. 한국에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으로 통해서도.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해상 탈출이에요. 목선을 타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감옥과 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또 우기 씨는 뭐 최근 들은 북한 소식 있으세요?
2: 저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북한에서도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거였는데 제가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차량을 개인이 구입할 수 없었거든요.
0: 맞아요.
2: 네.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해도 그걸 국가 명의하로 두고 개인이 몰래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이서. 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로는 평양에서 그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사진을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걸 보고 정말 신기해. 깜짝 놀랐습니다. 네.
5: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웅이님 말씀 들으니까 차량 정비공이라는 직업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자차 소유가 그렇죠, 가능하다 네. 보니까 네. 그걸 정비해주는 직업이 확 뜨고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이제 신흥 직업이고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는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돈 많은 돈주도 중심으로 개인 차량의 그렇죠. 소유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남자가 차가 있어야 된대요.
1: 어머, 북한에서.
0: 북한에서도.
1: 아, 진짜.
0: 예. 그리고 또
5: 남한이나 북한이.
0: 북한이 새로운 직업이 하나 뜨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2: 에어컨이
0: 에어컨을
2: 있어요?
0: 장착하는
2: 에어컨이 있어요?
1: 선선하지 않아요? 그쪽에 있어서.
0: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북한에까지. 그래서 북한에도 에어컨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설치 기사님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우리 웅이 씨 친구들에게 그런 네. 직업 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어떻게 연락이 된다면은 네. 한 번씩.
0: 네.
1: 저 하나 또 들은 네. 게 있었는데 장마당이라는 게 존재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되게 은밀하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쉿하고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0: 그렇죠.
1: 최근에 뭐 인정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들은 거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아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 장마당을요?
1: 네, 그래서 자리세도 나라에서 받고.
0: 그리고요, 장마당에 일하는 각 그 점포 주인들한테 똑같은 옷을 입혀요. 유니폼처럼.
1: 완전 백화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경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2: 일자리를 주.

0: 지시하는 건가요?
1: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네. 유기 판매를 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고 판매 금액이 또 얼마를 내고
0: 아, 돈을 받고
1: 맞습니다.
2: 아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아예 이제 장마당 없앨 수는 없고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또 사람들이 시장 경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통제의 의도가 가장 큽니다.
3: 이 또한 통제라니.
1: 맞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점점점 뭔가 억압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0: 아, 뭔가 이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뭐 페이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사유 재산도 인정해 준다. 장마당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1: 뭔가 좋아 보이지만
0: 네 놓고 보면은 개인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1: 다 파악
0: 네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약간 중국식 모델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네요.
0: 그렇네요.
4: 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내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적었구나.
1: 네.
4: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뉴스 보도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든지 핵 문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 문제, 대남 강경 메시지 이 정도인데 북한의 생활상, 주민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의 변화된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뉴스 포털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2: 아, 그렇죠. 네. 북한이 네. 따로 있죠.
1: 그럼요. 네, 북한 섹션도 네. 따로 있고 북한 네. 전문 매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소식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2: 대박. 신기하다.
1: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0: 무엇보다 극동방송이죠.
2: 아이고야, 냄새가 나는데.
1: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 관련된 소식을 기도 제목처럼 함께 나누면서 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북한 땅에 전해지리는 그쵸, 또 남한 그쵸. 성도님들께 전하는 북한 소식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희 극동방송을 매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북한 관련된 상식은 늘어날 겁니다.
2: 네.
1: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거는 어떠세요? 우리가 그동안 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구나.
5: 깨닫는
1: 시간이었어요. 그럼요. 관심을 더 가져야겠구나. 관심 맞습니다.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 기도하게 되죠, 아무래도.
1: 그럼요. 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정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3: 보라,
2: 주주,
6: 삼순,
0: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7: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 시작하고 이번 달 10일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2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적으로 비필수 항공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신병 상당수의 생존 기대 시간이 20에서 최대 35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 현지 언론과 군사 블로거 등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군 신병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피터 프란코판 교수도 러시아군 신병은 훈련소 입소 이후 전선에서 10일에서 3주 정도만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병력 확보를 위해 고액의 입대 보너스와 부채 탕감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올해의 신병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방은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월 평균 사상자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군 참전 용사 출신 군사 블로거는 군 내부의 가혹 행위와 지휘 체계를 비판하며 반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백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달 10일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100개 여행 주제별로 100개의 명소를 선정해 모두 만 개의 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여행 목적과 취향에 따라 주제별로 묶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정 분야는 체험 콘텐츠와 미식, 자연 생태, 라이프 스타일, K-콘텐츠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국밥 해장국 100, 러닝코스 100, 100년 헤리티지 숙박 100, K-팝 성지 순례 100, K-뷰티 성지 100 등 여행 트렌드와 한류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명소에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만 개의 관광 명소는 온라인 공개와 함께 도장 깨기 행사,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절반 이상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해안 도시를 비롯해 오대호 인근과 멤피스, 댈러스 등 남부 지역까지 다음 주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후반,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는 최고 46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텍사스 중부 등 일부 지역은 이미 37도를 넘는 무더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상보건당국은 온열 질환 증가에 대비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유럽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프랑스에서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1일 이후 유럽에서 폭염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필리핀과 베네수엘라 등에서 대규모 강진이 잇따르면서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대지진의 전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달 규모 6.0 이상, 6.9 이하의 지진은 14차례 발생해 월 평균을 웃돌았고 규모 7.0 이상의 강진도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에서 2차례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은 원래 주기적으로 증감하는 특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증가가 곧 대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의 난카이 해곡과 수도권 직하형 지진 등도 향후 발생 가능성만 제시될 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매년 70에서 100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활성단층의 움직임에 따라 규모 6.5 이상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 전업주부가 27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2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53만 6천 명으로 1.9%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증가, 전문직 여성의 소득 향상 등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로 20대 남성의 60.6%를 웃돌았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의 56%를 차지해 처음으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대체

보양식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닭고기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1kg당 6,347원으로 평년보다 약 9% 높았습니다. 월 평균 가격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복날을 앞두고 미리 확보한 물량을 활용해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한편 유통업계는 닭고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복과 장어, 추어탕 등 다양한 보양식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장어덮밥과 갈비탕 등 대체 보양식 판매를 늘리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이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을 202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포르 메드텍은 홋카이도 대학병원과 쇼난 가마쿠라 종합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합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거부 반응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69개 유전자를 조정한 돼지의 신장이 사용되며 이식 후 투석 없이 신장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종 장기 이식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동물의 장기를 대체 장기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본에서는 신장 이식 대기 환자가 약 14,8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 기간도 15년에 이르는 만큼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거부 반응과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는데요. 일본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경비행기가 초고층 빌딩에 충돌한 사고 이후 중국 전국에서 비필수 항공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의 비행훈련 클럽을 인용해 비행훈련과 관광비행, 항공촬영 등 통용 항공 운항이 전국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베이징 비행금지구역에 경비행기가 진입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 열흘가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중심 업무지구에서는 단발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시틱타워 외벽에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역 통제가 엄격한 베이징 도심 상공까지 경비행기가 진입한 경위를 두고 중국의 항공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주변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가 최근 밤에도 불을 밝히는 지역이 크게 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신의주 시내의 아파트와 공장, 주요 도로는 물론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야간 조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신의주와 평양을 잇는 1번 국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차량 통행도 늘어 과거와 다른 야간 풍경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야간 위성 영상에서도 신의주와 위화도 일대에 밝은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조성된 태양광 풍력 복합발전소와 온실 농장의 야간 조명 사용, 주요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확산 등이 전력 공급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의 전력난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는데요. 시리즈 등 일부 국경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사정이 개선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한 고급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지난달 13일 집으로 학급 친구 대부분을 초대해 음식과 함께 노래, 춤을 즐기는 생일 모임을 열었고, 이후 이 사실이 학교와 인민반에 알려지며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날라리 풍 생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담임교사와 부모까지 책임을 물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생일 모임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총화에서 비판 대상이 될 예정이며, 부모 역시 자녀 교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단위에서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여전히 일상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잡고 있어 당국의 단속에도 실제 생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 함경북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신의주와 구성은 소나기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1도, 평양과 진남포 구성 20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신의주와 구성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해주와 장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현 20도,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0도, 신계 28도, 장현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평강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8도, 해산 15도, 풍산 13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풍산과 청진 20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사랑의 눈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아빠 아버지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에는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었던 수많은 길이 있었죠. 그 가운데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졌던 이 실크로드에서는 당시의 비단이나 향신료와 같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오가던 대표적인 교역로로 뽑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철도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새로운 길로 불리기도 하죠. 남과 북의 이야기를 할 때면 오래전부터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해서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만들자라는 소망이 대두대군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한반도의 철길이 다시금 이어져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의 한 장을 채우고 있는 실크로드를 걸었던 사람들은 험한 사막과 높은 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눈앞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의 역사를 채워가실 때 계속해서 그 완전한 길목으로 그 무수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때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그날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울림이 이 땅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양에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 앞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크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

0: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로를 타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설교학 교수로 유명한 폴 셰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공군이라고 하는 책, The Flight of Freedom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세 가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상실, 이웃의 상실,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과 저는 양심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이웃을 상심하고 살지는 않나,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지 않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나? 사람들은 자유를 철학에서, 종교에서, 학문에서, 지식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으니 이것이 미국 헌법의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알랜타 조지에 가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는고 하니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장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집,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그 고통. 사랑은 반석처럼 요동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와 죽음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청진시 포항구요 북향동에서 온 장영아입니다. 갈라졌던 우리 가족들도 꼭 만나는 그날을 기원을 기도하면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영원히 구임만을 믿고 따르며 영혼을 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손들고 오는 그날까지 찬송으로 구휼을 받들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꼭 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 자매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자매님의 가족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인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청진시에서 온 장영화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했는데요. 임승종 씨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두번 연이어 찬송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그날,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청진이 고향인 장영화 자매와 함께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찬란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면으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고인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며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들길 소망하면서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5: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불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으니 그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그 재앙 속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한 주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염려한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은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반역을 더욱더 견고히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계략이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작전을 내놓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내가 군사만 2천 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가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계략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계략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황급히 도망가야 했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죽이고 진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그 군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수세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은 수세에 몰려 있고 압살롬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후세가 내놓은 계략은 이렇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이고 그들은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데 잘못 치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면 분명히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리면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었을 때에 그 계략이 다 옳다고 말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약간 지나가는 말이지만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의 중심에는 압살롬은 없고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합니다. 내가 군사 만 2천 명을 택하고 내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당신에게로 모으고 당신이 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면 승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세의 계략을 조금만 주의하여 들여다보면 후세가 내놓은 계략이 상당히 멋져 보이지만 그만큼이나 과장이 되어 있고 허황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슬이 땅에 덮이는 것처럼 기습하여서 그를 칩시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로 그 성을 묶어다가 강으로 끌어들여 무너뜨립시다. 이 후세의 계략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벤져스가 출동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후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너의 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 과장이 심하다, 터무니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할 만큼 훌륭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훌륭하고 완벽한 계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패하고 압살롬이 이 계략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계략이 가진 착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내어놓고 꾀를 내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주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고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하고 정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꾸어 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하여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까지 이끌어 갈지를 예측하고 예상할 때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 허무한 자리, 끝인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며 낙심하고 염려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현실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고난과 절망 속에 가둬둔 것처럼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에 작정하신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다시 행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녹아들면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을 우리는 다른 현실로 볼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이 정말 결국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정부 전도사 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그 초롱초롱한 눈을 들이밀고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니? 라고 했더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 물었더니 자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랬더니 보이지 않아도 자기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40이 넘어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 그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왕때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개로 인하여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르드개 민족 유다 사람들을 같은 날 하루에 다 진멸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하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잠이 오지 않으니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필 궁중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중 일기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하필 모르드개가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과거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바로 이 일들을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거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주의 뜻을 알수 없지만 그래서 마치 다 없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에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성도의 고백을 담아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복을 받습니까? 선한 사람은 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하게 사는데도 복을 받고 선하게 사는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쳐다보고 그 악인에게 내가 받을 복과 은혜를 잘못 부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불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시편 37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과 뭐 많이 있지만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다 담겨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함으로 되어주신 그 모든 것들만을 붙들고 살기에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 땅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얻었으니 우리 땅이다. 우리가 얻은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여 얻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통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전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 때에 되지 않으면 기적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기적들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불편해할 것 없이 그저 부여하고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이 연이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밖에는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미련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 하루의 날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말씀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굴려서 상대방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탁하는 거죠. 떠넘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그 삶과 고통의 무게로 인한 고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의 생애를,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굴려 또 맡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끝이라 할 만한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보란듯이 응답을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그리고 뒤돌아 보았을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실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그때는 고통스럽고 어렵게 이 시간과 순간들을 지나고 넘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니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전부터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내게 가장 선할 때에, 내게 가장 복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다가 내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계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그 도구로 이 아이도벨이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략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맡기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

0: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을 이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하루의 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저 우리의 이 생의 안목에 묶여서 내가 보는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매여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이 하루이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예비해 두신 나를 위한 그 은혜요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루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애를 그리고 더 세밀히 들어가면 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26장 8절과 9절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하늘빛을 보이다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전 지역에 걸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가는

0: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대전, 부산, 여수,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대구가 19도, 강계와 청진, 강릉이 18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부산이 27도, 강릉과 여수가 26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한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분의 뜻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후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홍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네, 우리 시편 107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로 시편의 제5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끝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언약적인 이 사랑,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의 영원하심.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31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시는데 그 행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는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맛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면 그냥 말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변치 않고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정말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변함없이 사랑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의 능력이 필요하죠. 나의 마음도 그렇고 신실함도 그렇고 또 물질적인 부족함도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려면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속이 뒤집어지는 일도 많고 또 사랑을 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인자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지켜나간다는 건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그동안 시편의 이 기자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포로로 있다가 속량을 받아서 나오고 10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가 또 벗어남을 당하고 또 17절에는 미련한 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오늘 23절에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풍랑에 빠진 자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물, 큰 호수, 큰 바다를 말합니다.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자, 여러분 이 바다에서 일할 때는 정말 예기치 못한 풍랑과 파도가 뭐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없죠. 뭐 또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이 기상의 변화가 얼마나 들락날락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기이한 일들 이것들을 어디서 보느냐?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다에서 본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물결을 크게 일으키시고 또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자, 파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파도풀에 파도가 조금씩 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큰 바다로 가면 파도의 높이가 뭐 5m, 1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이 높이가 우리 교회 건물과 같은 큰 높이로 올라갔다가 내려앉는 거죠. 이런 파도 위에 올라갔다가 가라앉고 올라갔다가 가라앉고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파도 위에 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능력과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26절에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죠. 정말 아찔한 경험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아, 얼마나 갈릴리 호수에서 이 풍랑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나가지 않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막 배가 흔들리는데 벌벌벌 떨게 됐죠. 자,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물들을, 파도들을, 바다들을 보게 됐죠. 자,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이제 배 안에 있다 보면 이 풍랑이 막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막 하면, 예, 구르고 비틀거리고 이러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야, 이러다 죽는 게 아니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게 되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자, 이 고통 가운데 사람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만큼은 합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할 만큼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을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갈 때 보면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나오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고뇌해서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배를 이제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하다 안 돼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경험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안에 있는 배를 지키려고 안정시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게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되죠. 풍랑이 너무너무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하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시시로 주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 내 인생의 풍랑이 더 거세지기 전에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주 앞에 아뢰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생이 복된 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모든 억눌림과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을 주 앞에 쏟아내는 거죠. 쏟아내야 됩니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보면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자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자, 일단 인생의 고뇌와 괴로움이 평온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이제 다른 곳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아, 이제는 온전히 파도가 아닌 안전한 육지에 내리고 싶다. 이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응답하시는 사랑,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풍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이제 33절부터 이제 43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죠. 깨달으리로다. 자, 앞에서는 여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그러죠.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도 찬송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찬송하라고 그러고 21절에도 찬송하라고 그러죠. 자, 인자하심을 맛보고 찬송한다는 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에 가서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 여태까지는 포로 되었을 때 돌아오게 하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오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풍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광야가 되게 한. 자, 강이 광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물이 싹 다 말라버려야죠.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 광야로 강을 변해서 물이 마르게 하셔서 광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자, 샘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복주셨던 옥토를 변하게 하여 염절이 되게 하시며, 소금밭, 척박한 땅, 무엇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하시며, 또 반면 하나님께서 35절에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신다. 광야를 순식간에 변해서 연못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죠. 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려면 샘의 근원이 연결돼서 물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36절에는 주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 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더 이상 밭에 아무런 수출을 거둘 수 없는 자들, 살 기반이 약한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절에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도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면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거다. 낮춘다는 건 뭐냐? 겸손케 하신다는 겁니다. 줄인다는 건 뭐냐? 여태까지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똑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하는데도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포도의 소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40절에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붓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자, 고관들, 아주 사회적인 명성과 높은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아주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 여태까지는 이 고관들이 가는 길은 대로로만 가는 거죠. 큰 길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근데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또 41절에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인생을 언제든지 낮출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0: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역전의 하나님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무엇을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아주 황량한 땅에 하나님이 아주 소출을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시편 107편은 본격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한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인의 하나님 찬양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풍을 다스리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바다의 주인이시죠. 일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도 큰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극한 상황에서 이들을 건지시고 마침내 평안케 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이셔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시랍니다. 강을 변하여 광야를 만드시는 그 능력이 지금 내가 처한 극한 상황도 얼마든지 반전시키실 수 있음을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과 함께 강구의 개인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하죠. 우리 그런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십시다.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칠게요.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7월의 둘째 날도 희망으로 맞이하시고 온종일 승리하십시오. 샬롬.

아멘. 시편 기자의 마지막 절 권고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의기소침하거나 주눅들지 말고요. 오직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7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시죠.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놀랍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의외로 사랑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누군가와 비교되는 순간 따뜻했던 온기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서운함과 결핍이 스며드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생긴 작은 균열은 대부분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종종 사랑의 양보다 사랑의 방향에서 먼저 느낍니다. 더 자주 불리는 이름, 더 많이 건네는 미소, 더 많은 칭찬과 신뢰, 부모에게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다른 자녀에게는 자신이 뒤로 밀려났다는 신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의 편애라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랑의 균열이 깨졌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납니다. 결국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이 바로 그 지점을 매우 섬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장을 읽으면서 요셉의 꿈과 형들의 질투에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언제나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짧은 표현 한마디 속에 한 가정의 긴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채색 옷은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형들은 매일같이 그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옷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요셉 사이의 거리를 본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질문이 조용히 쌓여갔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니지? 왜 저 아이만 특별할까? 우리도 같은 아들인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걸까? 사람의 마음은 질문을 오래 품고 있으면 어느새 스스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 답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마음은 그것을 진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베스팅거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며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비교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비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반복되면 삶의 풍요보다 결핍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부족함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은 바로 그 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그 감정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성장의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상처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은 결국 자신을 향한 실망을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경험한 것도 개인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은 집단적인 열등감으로 자라났습니다. 혼자 느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도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누는 집단의 상처는 오히려 서로를 통해 증폭이 됩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같은 대접을 받았어. 이 순간부터 열등감은 감정을 넘어서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4절에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눈여겨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각기 해석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덜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렀고 결국 요셉을 사랑받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형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상대가 적이 아니어도 적을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현실보다 해석을 더 믿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남아있거나

0: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레온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타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3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 12달을 계절로 나누면 우리는 보통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7월이니까 분명 여름을 맞이하고 있죠. 더운 여름철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사람이 육체뿐 아니라 정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갖춰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병이 없다고 해서 허약하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체력으로만 말할 수는 없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건강할 때 진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불쾌지수도 높은 날들이지만 이 기간에도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져 있는 믿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쿠바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현지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분명 다른 크리스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현지인을 협박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기 적기만 하면 너는 풀어주겠다. 그러나 계속 입을 다물면 죽어서도 감옥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쿠바의 크리스천은 자신이 막중한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감옥에 있지만 사슬은 채워져 있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말에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채워진 것은 복음의 사슬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증인이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 믿음의 사슬이 이제 내게로 왔습니다. 나도 이제 복음 사슬의 한 고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고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쓴 실제 한 성도의 사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과 자유를 빼앗기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하고 믿는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희생으로 이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 때문에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승리케 하소서. 지금도 신앙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영라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선화 씨의 플룻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잠시 변하는 듯 하지만은 이내 무서운 탄성으로 원래의 습관과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신념, 내 지혜와 의지를 통째로 내려놓고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어쩌면 또 위대한 분수령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항복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잔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항복점 앞에 서게 만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그 많은 가족들도 그에게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 절망의 골목에 홀로 서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을 야곱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깨트림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항복점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항복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고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를 먼저 약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철저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껴서 치열하게 살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네 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종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지대와 방어벽을 다 강제로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앉혀두십니다. 심리학에서는 홀로 있다는 것은 뭐 공통점이 있지만 그걸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그러고요, 고독은 solitude라고 그렇게 구분하죠. 외로움은 뭐냐면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채우려고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뒤적이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 집착하면서의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반면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같이 혼자 있는 상태이지만 괴로움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절대자를 대면하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고독 혹은 나의 힘과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부정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에 언제나 이 고독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 때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내어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없이는 이 광야길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철저히 잊혀진 세월 속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제단을 태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네무 아르라는 철저한 고독 끝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홀로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

0: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습니다.
1: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상실이나 때로는 패배나 또 고통이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기준을 바꿀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직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게 하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잠시 걷어내신 이유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홀로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고독의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들이닥쳐서 그를 움켜잡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사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격일지도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부립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자기 고집과 신념, 잔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새 씨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자마자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다음에 뭐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 뜻은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단과 방법, 신념과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축이자 씨름꾼이 버티는 힘의 근원, 즉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제 힘으로 버텨서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도 없는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시름이 아닙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26절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욕심 가득한 복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의 비참한 실체를 스스로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확히 20년 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형의 자리를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논리는 이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른 채 다 알고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대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체를 토해냅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뜻이 뭘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적성이 풀렸던 자입니다.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추악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진정한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야곱이 쓰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철수까지 믿었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랑,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직함이나 타이틀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진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큰 고통과 좌절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나를 설득해 오셨던,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과 인내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직면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는 재창조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 다스리다는 뜻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린 그의 영적 근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중에 엘이 나오면 이 엘은 하나님이죠. 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외롭게 바둥거리며 세상과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승리한 흔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영적 고아이며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야곱같이 욕망을 쫓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에 성경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땅, 분해를 지날 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짙게 깔렸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몸을 비틀며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장애를 입었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피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로 다시 출발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지.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걸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관계 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입니다. 내 삶에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0: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 또 여전히 가정에 어려운 일들, 상실과 관계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것은 패배와 아픔과 야곱에게 보여지는 절뚝거리는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뼈가 부러진 그런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혼한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이 야곱이 절뚝거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둔 하나님,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통과 아픔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자리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항복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산정연 교회 임성명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한때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서간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갈등과 분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 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가요? 저도 요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가끔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는 장들이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나 열왕기상, 에스겔서처럼 성전을 짓는 장면들 속에서 나오는 몇 규빗, 몇 척, 몇 너비 등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다 보면 눈이 스르르 감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와 길이, 방향과 재료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대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문득 제 삶과 겹쳐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하루,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심하게 다듬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어 보여도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 세우시며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건축 중인 성전과 같진 않을까요? 지금은 소리가 크지 않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루 속에서 조용히 공사를 이어가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교하게 다듬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주님으로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가끔 군인이었던 때를 회상하면요, 늘 드는 생각이 그땐 어떻게 해냈을까? 지금이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힘든 훈련을 받았을 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의 용사다! 라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겼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 정신이라고들 하죠. 나약한 인간 김보석이 아니라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이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군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역경도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군인 정신을 넘어서는 신앙 정신이네요. 자,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의 군사처럼 신앙 정신 탑재하고 담대히 외쳐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 아침 방송하실 분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비가 오는 양평입니다.

지금은 반려묘, 반려견 간식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또 일상 가운데 이렇게 청취하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9507님 늘 감사합니다. 지금 양평 비가 오고 있군요. 여기 포항도 지금 좀 비가 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왠지 잠시 후에 이따가 또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려묘, 반려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뒷자리 2042님 아멘이라고 오늘의 오프닝에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뒷자리 2667님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그치고 시원한 아침, 일하기가 좋은 날씨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더워지기 전에 저는 밭에 나와서 일을 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올라와서 지금껏 일하니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물 한 잔 청하며 샬조아 오늘 출첵했습니다. 보서 PD님도 밤새 평안하셨죠?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듣기 좋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또 밭에 이렇게 나오셔서 일을 하셨군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우리 2667님 또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의 음성을 듣기 좋다고 이렇게 표현해주신 이 말씀이 저를 또 춤추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 가득 안고 힘차게 우리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우리 3072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정교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활기찬 목요일 되세요! 라고 웃는 이모티콘까지 야무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072님 감사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 위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바라고 또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2642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저의 삶과 뜻을 양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아이고, 멋지고 행복한 보서 PD님과 행복한 데이트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저도 이륙사이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정말 그분께 저희의 삶과 뜻을 양도하는 복된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나요. 더불어서 우리 이륙사이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멋진 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출첵 제시어를 제게 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세 글자예요.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오늘은 일하심이라고 세 글자 우리 이륙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출첵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일하심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마구마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일하심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항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갔니?
2: 들어갔니? 박수!
0: 아 좋다. 야 오늘 힘이 납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 포항장성교회 먼저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야. 윤선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3: 아 저도요.
0: 예, 7월의 첫 목요일이에요. 2주

0: 만에 또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아, 여름인데도 예년보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 않았나요?
0: 맞아요. 그쵸? 선선하기도 하고 저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1: 저도 예. 너무 좋았어요. 낮에는 좀 더워지긴 했었어도 네. 또 시원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또 곧 있으면 어린이 사역의 그 한 해의 그 가장 핵심 프로그램인 그 여름 성경학교.
0: 그렇죠.
1: 아, 다가오고 있잖아요.
0: 기다리고 있죠?
1: 네. 제가 왠지 모르게 신경 쓸 일도 많은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큰 행사가 있으면 이게 당일은 오히려 즐기면서 하잖아요.
1: 맞아요.
0: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 맞아요.
0: 근데 그 가기까지 디데이 카운팅하는 그 순간순간들. 거기서부터 이미 대기 전력이 소모가
1: 맞아요.
0: 되거든요.
1: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애들한테 맞습니다. 어떻게 더 재밌게 해줄까.
0: 재밌게 하고 은혜를 끼칠까.
1: 그러니까
0: 예수님을 전할까.
1: 그러니까.
0: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 고민하고 계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0: 은혜 가운데 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귀한 윤선아 목사님 만나봤고요. 자,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세 분의 너무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계세요. 바로 포항 기쁨의 교회 영아부 선생님들이신데요. 이지우 전도사님, 이봉기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민혜 집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안녕하세요.
0: 또 보셨을까요?
3: 이때 분위기가 약간
0: 이렇습니다. 저희 샬롬 좋은 아침이면은 이때다 싶으면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차 적응 끝났고요. 아, 우리 세 분께서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빨리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먼저 한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누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가장 막내로 보이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 영화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이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렇게 모델분이 저기 서 계셔가지고 복도에서 그러니까. 누구시지? 그러면서 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기쁨의 교회는 참 인물이 많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물 바로 바톤 이어서 우리 권민혜 집사님 소개.
5: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영화부에서 기쁨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 선생님. 네, 권민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또 매주 화요일날 찬송가 교실로 우리 정인수 PD님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소가
1: 그러니까요.
0: 정말 그러니까 요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발광해요. 그러니까 빛이 발해요. 광이 나서 이렇게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집사님이 오시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분위기가 메이킹이
1: 그러니까요.
0: 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5: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복되고 귀한 우리 집사님 모실 수 있음에 저희가 더 기쁩니다.
5: 감사합니다. 커피를 사겠습니다.
0: 아무것도 안 사셔도 돼요. 저희가 사야 돼요.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이봉기 부장 선생님 오셨어요.
6: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부 기쁨의 교회 영화부에서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봉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제가 네. 특징이 너무 이렇게 너무 푸근하세요.
5: 네,
0: 표정부터가 되게 온화하시고
5: 맞아요.
0: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샤이한 느낌이 있는데 그마저 느낌이 러블리하다.
1: 아하.
0: 예,
5: 감사합니다.
0: 예,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러블리 무슨 러블리 보석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공감하는 방인가요?
4: 네, 안 그래도 봉블리.
0: 봉블리. 찰떡이다, 찰떡이야.
4: 네.
0: 와, 우리 봉블리, 우리 이봉기 안수 집사님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눠봤는데요. 좋습니다. 기대가 돼요. 우리 세 분과 함께, 우리 그리고 윤선아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9469님, 새싹분이신데요. 일하심 감사 기대합니다. 라고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우리 2642님께서 제시해 주신 출첵 제시어 일하심 보내주셨고요. 우리 9507님께서도요. 안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빛나네요. 어디 지금 보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성령으로 보고 계십니다. 9507님 스튜디오 빛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빛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7: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

0: 평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대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2642님, 이지우 전도사님, 이봉기 부장집사님, 우리 권민의 서기 집사님, 그리고 윤선아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저희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영화부 최고다! 뒷자리 6966님, 아시는 분이세요 집사님? 느낌이 오죠? 예. 좀 추측, 아, 그래요.
2: 선생님 같으시죠?
1: 네, 뭔가 느낌이 네. 조금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100%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거의 99%까지 추측이 가능한 영화부 최고다. 우리 또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보내셨고요. 6513님께서요, 새싹분이신데요. 샬롬, 샬롬, 샬롬. 기쁨의 교회 영화부 이지호 전도사님, 이봉기 부장님, 권민혜 선생님, 영화부의 보배요 자랑이십니다. 기쁨의 교회 영화부 다음 세대의 큰 인물이요, 보배이십니다. 영화부 최고 최고 권명희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와~ 와~ 주선이 아시는 분이세요?
2: 네, 저희 2부 영화부 권사님이세요.
1: 2부 영화부.
2: 네. 너무 사랑, 딱 권사님 보면 네. 아, 사랑 그 자체.
1: 아~ 사랑 그 자체다. 네. 아니 사랑 그 자체, 우리 바로 옆에 또 우리 아, 집사님도 네. 계시는데 우리 봉블리도 계시고요. 예, 우리 러블리가 진짜 많으신 기쁨의 교회 영화부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다, 나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3072님 지금 감동 많이 받으셨어요. 기쁨의 교회 살아있는 인형 그 자체. 아, 진짜 극찬인데. 이지호 전도사님 늘 열렬히 응원합니다. 하트. 기쁨의 교회 인형 미모 권민희 집사님 하트. 인형을 능가하는 러블리 최강 테너 이봉기 부장 집사님 별. 오늘은 기쁨의 교회에 빛이 나는 삼총사분들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야, 복 받으세요.
1: 복 받으세요. 아니, 이거 지금 무슨 그 아이돌들 자기 등장하는 그 뭔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인형 그 자체 이지우 전도사. 그리고 기쁨의 교회 인형 미모 권민의 집사. 이런 느낌. 인형을 능가하는 러블리엄 최강 테너 이봉기 부장 집사.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봉기 집사님은 최근 테너예요?
3: 아, 네. 저 네. 찬양을 좋아해서
1: 그러시구나.
3: 한 3회 정도 합창단 오. 들어가 있고 성악 지금 레슨 받고 있습니다.
1: 야. 정말 다재다능하신 또 능력자이신 우리 집사님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우리 3039님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4: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가워요. 샬롬 출?
1: 아, 출첵한다. 출첵?
4: 피디님 힘있는 목소리로 이 아침에 활기를 그대로 전해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1. 일어나라 달려가자 다음 세대에게 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수련회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저들의 가슴에 예수님 심장을 담게 하소서.
1: 할렐루야. 와, 삼행시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이게 삼행시였구나

0: 때가 있는데
1: 그러니까요. 예,
0: 오늘의 출첵 제시어 일하심으로 자발적인 삼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상공상공님 너무 감사하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새롭게 맞이한 7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네.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목사님
1: 맞아요.
0: 이 7월이에요. 진짜 네. 본격적인 여름인데 맞아요. 휴가 시즌 이번 여름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아, 저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해갖고 아이들하고 네. 함께 막 말씀의 축제를 아. 혼신을 다해서 하얗게 불을 태우고 네. 저는 이제 휴가를 가야죠.
0: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갈 수 있겠다.
1: 아, 그렇죠. 이제 네. 8월 달에 갈 건데 지금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8월 돼서 갑자기 더 더워질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루머가 있습니다.
1: 어,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0: 이게 또 이 휴가철은 제가 불볕더위하고 함께 해야지 또 이게 제 맛이 나긴 하는데 저는 여름이 너무 무서워요.
1: 아, 그래요?
0: 저는 녹아서 삽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휴가도 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1: 아, 네.
0: 그 전에 또 우리 다음 학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네.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자,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포항 기쁨의 교회 영화부 선생님들 세 분을 모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먼저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소개는 누가 한번 해 주실까요?
2: 네,
0: 네, 전도사님이.
2: 네. 네, 저희 기쁨의 교회 미취학부는 크게 영화부, 요아부, 유치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0: 네.
2: 영화부는 0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3세 친구들까지도 함께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소개해드리자면
0: 예.
2: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드려져요. 대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화부 예배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세요. 예배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0: 네.
2: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 기도회로 시작이 돼서 찬양 율동 시간 그리고 헌금 시간, 말씀 설교 시간, 매달 마지막 주에는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요.
0: 네.
2: 이후에 공과 공부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해 주시다가 아이들을 보낸 후에 또 교사들끼리의 교제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간식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0: 아, 정말 좋다. 제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막 연상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선생님들 연합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다 이제 불태우고 나면 옹기종기 모여서
1: 그러니까요.
0: 오늘 어땠어? 수고했어? 안아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너무 단란하고 이렇게 깊은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또 장면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어린이날 때 행사 겸 한번 초청받아서 기쁨의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 소개를 받아서 이제 다음 학교 친구들 이렇게 있는 자리를 쭉 한번 돌아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새삼 한번 느꼈고 포항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 다 모였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고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고 정말 열정적으로 한 분 한 분께서 진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케어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저도 우리 부서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제 부서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0: 맞아요.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시겠지?
0: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그러면 더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1: 뒷자리
0: 우리 9544님께서요. 일하심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기쁨의 교회 영화부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세 분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2120님께서요 기야 극동방송 들었는데 아는 분들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대장님 최고 태어 우리 이봉기 지사님 우리 소프트한 목소리 들으니 너무 힘이 나네요. 최고의 미녀 전도사님과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권지사님 너무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누구시죠?
0: 2120님께서요 우리 세 분을 또 이렇게 열렬히 반겨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기예. 우리 2120님 제가 어떻게 잘 살려봤나요?

0: 우리 뒷자리 6296님께서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서피디님과 기쁨의 교회 식구분들 응원합니다. 하트 3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0448님께서도요. 우리 이봉기 집사님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영화부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야, 우리 집사님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아, 네. 저희 기쁨의 교회 영화부는 2부 대입의 2부 3부 순서 때 아이들을 섬기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영화부는 총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장로님 한 분이 1부 2부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0: 네.
1: 그리고 각 부서에는 부장, 부감, 총무, 서기, 회계, 그리고 찬양팀, 영상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돕고 있는데
0: 예.
1: 부장인 저는 보통 대외적인 역할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매월마다 한 번씩 전체 교육부 회의 때 가서 교육 방침이나 교회에서 지침 같은 것들을 받아서 교사회의 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사실 그 영화부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0: 있죠.
1: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올 초에도 장로님께서 약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매트를 예. 좀 주도적으로 좀 교체해 주셔서
0: 매트 교체
1: 그 아이들에게 참 소중한 맞아.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2: 애기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0: 정말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께서 또 본인의 그렇게 또 헌금하듯이
1: 네.
0: 예, 주님께 드리듯이 매트를 위한 교체 비용을 또 대주셨군요.
1: 네, 그리고 예. 그걸 이제 교회랑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0: 예.
1: 좀 예산을 탈 수 있도록 많이 조정해 주셨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부감 선생님은 보통 교사회의 때 간식
0: 대단히 중요하죠.
2: 제일 중요하죠.
0: 맞아요.
1: 네, 제일 중요하죠.
0: 자, 없으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1: 선생님들 네. 대소사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서기 선생님 뭐 보시겠지만 찬양도 같이 담당하고 계신데
0: 그래요.
1: 있고 없고가 분위기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0: 정말 큰 것 같아요. 와
1: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총무님은 정말 제가 총무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분이 제 옆에 계시나 할 정도로 사소한 일까지 너무 잘 챙겨주시는
0: 네.
1: 분이시고 그리고 회계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찬양팀은 이제 시작과 그다음 찬양 예배를 돕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고 영상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영상팀은 저희는 유튜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0: 예.
1: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정말 잘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세분화가 잘 돼 있다라고 목사님 느껴져요.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으면
2: 네.
0: 더 전문적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더 양질의 교육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받지 않을까요?
2: 아,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굉장히 연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2: 네.
0: 정말 연합되어져서 제가 오늘 첫 곡 오프닝으로 오프닝 첫 곡으로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정말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으로 잘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2120님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우리 세 분 최고예요. 우리 6966님께서요. 와, 영화부 찬양팀 막내가 지켜봅니다. 막내시군요.
2: 네.
0: 우리 전도사님, 미네쌤, 봉기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느낌표가 지금 막 차고 넘쳐요.
2: 와.
0: 네, 이제 뭐 거의 추측 끝났습니다.
2: 와.
0: 예, 우리 봉기쌤이 지금 고개를 젖히셨어요. 아니군요구나 이런 느낌. 우리 찬양팀 막내가 지켜보고 있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0448님 아 진짜 다 반갑다고 영화부 화이팅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교회학교를 또 매주 진행하면서 중점 두어서 다 중요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신경 써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사실은 PD님께서 미리 예상

0: 질문을 주셔서 네. 좀 적어오긴 했지만 이제 3번과 4번을 제가 좀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교회 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리고 영화부 우리 기쁨의 교회 영화부만의 자랑과 특장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0: 저희 기쁨의 교회 영화부 교회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네.
1: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네. 거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걸 수도
2: 맞습니다.
1: 있습니다.
2: 맞아요.
1: 네. 네.
0: 일단은 선생님들이 영화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1: 할렐루야.
0: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기도로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요. 먼저 1부 예배를 드리고 영화부 예배를 사모하면서 달려오십니다.
2: 아.
0: 네. 태어나 처음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안정감을 주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 네.
0: 네, 근데 저희 그 아가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1: 그래요.
0: 네. 처음 몇 주간은 저희는 영화부가 부모님과 분리가 돼서 영화부만 아이들만 함께 그냥 예배 훈련을 드리는 시간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많이 우는 친구들은 부모님 같이 계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님과 좀 분리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1: 와, 멋진 음악과 함께
0: 알람이 갑자기 네,
1: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예,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렇게 분리 교육이 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서부터 또 이루어지니까 부모님께서 네. 너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이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고 예배 훈련을 드리는 곳.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예배 훈련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님도 네.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0: 결국에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우리가 잘 위탁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키울 수 있다는 The Kingdom Family, Kingdom Generation의 저희 교회
1: 네.
0: 지향하는 그렇죠. 그런 바가 영화부에 녹여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똑똑하다고 느낀 점이
1: 네.
0: 처음에 몇 주간은 아기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엄청 많이 울거든요.
1: 네, 그렇죠.
0: 네.
1: 울잖아요. 본능적으로 울게 되잖아요.
0: 너무 많이 울어요. 네, 그래서 막 달래도 소용이 없는데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엄마랑 해야 될 때는 울던 아가들이 저 영화부 문이 닫히잖아요.
1: 네.
0: 울음을 뚝 그칩니다.
1: 울음 뚝
0: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씩씩하고 신나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반갑게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킹덤 패밀리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부모님과 가정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킹덤 제너레이션으로 자라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1: 와 대박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딱 듣는데 감동이 와요. 아까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교육 방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2: 저도 이제 저학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한다는 게 집중을 탁 시켜야 되잖아요.
0: 네.
1: 맞아요.
2: 아, 그 또 영화부 아이들을
0: 맞습니다.
2: 그렇게 예배 가운데 싹 집어넣는다는 것이 하나님 아시는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멘.
1: 맞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고요.
2: 네.
1: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실은 금쪽이었거든요.
0: 아~
1: 제가 유명한 금쪽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까지 떴다 하면 야 김보사 떴다. 네, 어느 상가 건물이면 전 그냥 일단 들어 눕고 보는 친구였어요.
2: 네,
1: 배 까디 짚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항상 그래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인내가
2: 맞아요.
1: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지금 양육하고 지도하는 게 아닐까 또 핵심 가치가 아닐까
2: 그러니까.
1: 또 제가 문득 감동이 왔습니다. 뒷자리 9543님 분위기 좋은 기쁨의 교회 영화보러 오세요! 라고 네, 틈새 PR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막지 않습니다. 마음껏
0: 네.
1: 보내주세요. 우리 3797님께서요. 봉기형 화이팅! 상당히 반갑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한번 모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친해 보이십니다. 우리 3797님 한번 이렇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3: 철이야 반가워. 이렇게 예, 또 만나게 되네.
1: 예, 여기서 또 이렇게 방송을 타고 만나게 되는 이게 또 짜릿하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또 만나서 회포를 푸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또 여름이에요. 이 여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0: 것 같은데 뭐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금 우리 눈빛 교환 끝났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올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이제 3일 남았는데
0: 3일 남았어요?
2: 아,
0: 네. 이번 주네요?
1: 네, 이번
3: 이번 주.
1: 주에요. 네.
0: 와.
1: 토요일 7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네.
0: 네.
1: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미취학 부서 영아 유아 유치부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이번 주제가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0: 네.
1: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좀 원하는 건 아이들이 무엇보다 막 즐겁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기억했을 때 정말 그냥 마냥 즐거운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기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0: 네.
1: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대략
0: 네.
1: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0: 아, 너무 좋죠. 두 번, 세번 하셔도 좋습니다.
1: 영유아 유치가 함께하는 활동, 그리고 또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함께하는 활동인 말씀은 연극으로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서,
0: 와, 연극이요.
1: 네.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말씀 시간이 끝난 뒤에는 각 부서로 흩어져서 부서별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영화부에서는 기쁨의 교회가 강조하는 또 4세대 연합 킹덤 패밀리의 그 방향에 맞춰서 은퇴 장로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였고, 또 재미있는
0: 오감놀이 중요하죠.
1: 오감놀이. 네.
0: 오감놀이
1: 아주
0: 중요합니다.
1: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0: 예.
1: 오감놀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곡물, 쌀을 가지고
0: 네.
1: 쌀티밥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재미있게 놀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여름 성학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박수.
2: 감사합니다.
0: 미션 완수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아, 근데 이렇게 준비해주신 걸 목사님이 나눠주는데,
3: 네.
0: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진짜 이 애정이 느껴져요.
3: 그죠. 맞아요.
0: 진짜로 우리
3: 맞아요.
0: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게 텍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그 행사를 기대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그럴 거고요. 이번 주에 있을 그 행사가 무척이나 저도 기대가 돼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다시 한번.
1: 7월 4일부터 5일까지.
0: 4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1: 네.
0: 기쁨의 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려 있죠?
2: 네.
0: 이제 들으시다가 그냥 일반 성도님이신데 그냥 한번 놀러 갈까?
2: 그럼요.
0: 하면 갈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좋습니다. 가면 간식도 있는 거잖아요.
2: 엄청 간식 엄청
0: 가서 간식 하나 먹고 와야겠다. 모사님 참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들 지금
3: 네.
0: 장성교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3: 네.
0: 기쁨의 교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3: 그럼요.
0: 세대 어린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심는 거겠죠?
2: 맞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0: 맞습니다.
2: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린이 사역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
0: 네.
2: 또이 기회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2: 아멘.
0: 기도할게요. 2120님, 우리 헬스 클럽 리더 이동기 회장님. 보이는 라디오도 해야지 숨겨진 몸매를 보여줄 수 있는데 무척이나 아쉬워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이쁜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영화 파이팅. 야, 제가 근래 받아본 이 문자 중에 가히 최고입니다.
3: 와.
0: 네, 일단 보라를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3: 네.
0: 이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0: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 네, 하지만 운동 열심히 해서 이쁜 아이들 많이 안아달라는 우리 2120님의 이 뭐랄까요, 이 축복의 메시지라고 여깁시다. 참 좋습니다. 운동을 또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집사님께서.
1: 아, 네, 그 일단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0: 저희 기쁨의 교회 영화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을 사랑한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멘.
0: 네, 앞으로도 킹덤 패밀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킹덤 제너레이션을 양육하는 영화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할렐루야.
0: 그러니, 네, 그러니까
1: 더 있어요.
0: 네, 부모님들 강좌실에 계시지 마시고 정신 없거든요. 예배가 안 들려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그 담대하게 마음 잡으시고 영화부로 보내주세요.
1: 보내주세요. 영화부로 보내주세요.
0: 네. 네,
1: 아직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군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이렇게 사랑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 같아도 보낼 것 같습니다. 비록 없지만 있으면 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 짧게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아, 네. 저희 영화부는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1대1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선생님이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1대1로 양육할 수 있도록 좀 교사들이 채워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자녀분들이 다음 세대가 참 많아서 참 좋고요.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거의 1대1 대인 네. 마킹이네요.
0: 네. 네.
1: 하면서 양육하고 있으니까 또 선생님들 많이 많이 귀한 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미네 집사님은 나눠주실까요?
0: 네.
1: 기도 제목.
0: 저희 모든 가정이 킹덤 패밀리로 세워져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하길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모든 교사들도 사랑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더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할 예정이고요. 우리 이지우 선생님.
3: 네. 네, 저는 요즘에 아이들도 어리고 하다 보니 아이들과 네. 교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3: 요즘 아픈 친구들도 있고 아픈 선생님들도 계신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앞에 주어진 열름 성경학교를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정말 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원래 어린이 친구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감기를 옮아오면 부모님들이 또 옮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잘 건강하게 여름 사역 잘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윤선아 목사님도 기도 제목 있을까요?
4: 아 저요? 아 갑자기 훅 떠드셔가지고
1: 네. 기도 제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4: 아 네, 저 기도 제목 예 앞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1: 그죠?
4: 네,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서
1: 맞아요.
4: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복스쿨 아이들 돌봄 학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4: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놀다가 다쳐오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 좀 건강하게 안 다치고 복스쿨 열심히 해서 요즘 아이들 부흥이 일어났어요.
1: 부흥이 일어났군요.
4: 네, 하나님을 네, 만나고 싶다고 애들이 소원 기도도 하고 막 네. 감사 기도도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1: 와, 예수님으로 난리가 났군요.
4: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여기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해서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4: 네.
1: 지금 날로 부흥하고 있는 또 장성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귀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뒷자리 2312님, 보석빈님 결혼부터 하셔야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제가요 결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또 포항 기쁨의 교회 영화부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정말 잘 나눠주셨어요. 우리 이지우 선생님 대표에서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네. 소감.
1: 오늘 좀 어떠셨어요?
3: 아, 일단 너무 초청해 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1: 네.
3: 그리고 또 영화부에 대한 사역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화부에 많은 관심과
1: 네.
3: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좀 맺으려고 했는데 안

0: 알겠어요. 우리 이봉기 집사님, 이제 오늘 최대한 멘트 많이 시키지 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청개구리 같은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마지막 소감 한번 오늘 어떠셨어요?
1: 처음에 제가 방송을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긴장했는데 PD님 얘기 듣다 보니까
0: 네.
1: 제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0: 그렇죠.
1: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예. 하지만 그거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셨구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혜 집사님.
2: 그럼요, 그럼요.
0: 네,
2: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0: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뒷자리 6966님 언제든지 열려있는 영합으로 많이 오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도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3: 이렇게 또 기쁨의 교회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대단하신 분들이다.
0: 네.
3: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 때마다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또 기쁨의 교회만의 정말 특색을 가지고 특히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랑 아이랑 분리시킨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의 신앙도 챙기고 아이의 신앙도 챙기는 기쁨의 교회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다.
0: 네,
3: 네. 네, 그런
0: 대단합니다.
3: 부분에서. 네,
0: 정말 그렇게 비전을 갖고 매일매일 또 나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기쁨의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이지우 전도사님, 이봉기 안수 집사님, 권민혜 집사님, 그리고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가 주분들께도 무척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출첵 제시어 일하심 드렸고요. 오늘 당첨된 분들 많이 계세요. 뒷자리 6966님, 2120님, 3797님, 제 눈에 띄는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0448님, 뭐 9544님, 2120님, 좋습니다. 6296님까지. 자, 주소와 성함, 혹시라도 내가 당첨됐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첫째,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병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 요압은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요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병사는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눈앞의 보상보다 왕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죠. 말씀과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는 평안도 장수도 없습니다. 13절에서 병사는 또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요압의 간교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14절에서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며 직접 창셋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에서는 무기를 든 청년 10명까지 동원해 압살롬을 확인사살합니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많이 훈련받고 말씀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직장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면 결국 요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둘째,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던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요. 압살롬이 죽자 더는 싸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람을 위해 싸운 전쟁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압살롬의 시체는 수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덮여요. 얼마 전까지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왕노릇하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이리도 비참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형통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수치로 결론이 납니다. 18절에는 압살롬의 비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압살롬은 그 약속을 모르니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 애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의 성공, 좋은 직장, 화려한 스펙,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수치의 기념비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순종은 굳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구원의 기념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와 성공과 스펙이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 착각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랐기에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혼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사춘기 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지요. 교회는 다녔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14절의 요압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 후 힘들어하는 딸들에게 다시 이사 갈 순 없으니 너희가 적응해 라고 다그쳤어요. 제 열등감을 감추고자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고 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그런 제게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낀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욕심으로 자녀들의 방황이라는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큐티하며 내 생각에 빠져 두 딸을 힘들게 한 제가 바로 요압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문제 엄마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같이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을 다 죽일 뻔한 죄인임에도 요압같이 불순종하는 저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은천계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말한 병사처럼 질서에 순종하며 지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딸들에게 힘든 마음을 채울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이 겹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잘 묻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기념비를 세웠지만 결국 수치의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기념비는 결국 무너져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자녀를 위한다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를 당장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눈물의 광야를 지나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성공과 업적을 통해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요압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믿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천개를 준다고 해도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던 병사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이름이 남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무너질 세상의 기념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너뜨리시는 은혜, 세우시는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주일까지 읽었던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는 해도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포로에서 해방된 남유다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려온 대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가장 심각했던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의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자행해왔던 북이스라엘을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앗수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앗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라스기아테 오니 스페란차 보이 끄엔트라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자락이 지옥에 맞다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옥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소멸을 지켜보면서 죄악의 결말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내 속을 더럽히고 있는 온갖 것들을 쏟아 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또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만큼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점에서는 50보 100보였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35년을 더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대받고 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사람을 죽이나 열 사람을 죽이나 살인자이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역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패망하고 13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예 민족을 멸절시켜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로 거처를 옮기게 하십니다. 다만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을 버린 영고다. 결국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선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과 관련 문헌들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2인칭 대명사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남유다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장 1절에 나오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만으로 나는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남유다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남유다의 회복과 재건을 도우십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마저 불타버립니다. 남유다 땅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수의 사람만 남겨서 땅을 돌보게 하고 뭐 사랑 구실할 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같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뼈저리게 맛보며 포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일부 선각자들이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시나고개 해당 운동입니다. 포로 신분으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해당을 곳곳에 짓고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다시 야훼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신앙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해당 운동은 성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던 약육강식의 시대였기에 국가나 부족들 사이에는 늘 긴장과 불안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이웃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의 조상이 아리안족인데 이들이 카스피족을 물리치고 세운 게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국입니다. 그 후 주전 6세기에는 메대 제국까지 점령해서 속주로 삼으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몸집을 불린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바사의 완승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이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던 게 주전 605년이었으니까 그간 6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해당을 통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 서서히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물리치고 바사 제국을 이루어낸 고레스 왕은 이제 거칠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주변에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던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른바 유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포로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게 바사 제국에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백성 중 상당수가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처음 포로로 끌려온 이후 68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시 세울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잃어버린 서러움 속에서 비로소 야훼 신앙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후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온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신앙에 제대로 동화하지 못한 채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

아들과는 이혼하도록 건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마지막 3차 기한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매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독립된 나라임을 선포하려면 수도만이라도 견고한 성벽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전 537년에 시작된 귀환이 주전 444년에 마무리되었으니 남유다 백성들 대다수가 돌아오는 데는 무려 93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나라가 폐망할 때도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 완전히 폐망했는데 그때 걸린 시간은 19년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애써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무너뜨려버린 것 다시 복원하여 회복하는 데는 몇 겁절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신앙의 금자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균형감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축과 공의라고 하는 이 한 축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젊어서는 정말 신앙의 본이 되셨던 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려 버린 채 인생을 참 형편없이 마무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정말 건면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비통함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용두사미가 아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인생의 노년을 보내시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꼭 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치맥기가 있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간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일만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무너져도 내 신앙만은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에스라의 인솔로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 개혁에 힘쓰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의 통솔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온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듬해인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성사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 가까이 바벨론에 정착해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착해 살던 그곳도 뭐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하듯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던 사람들 다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제일교포라는 이름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땅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반을 닦았기에 그것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온들 가난한 나라에서 일본에서의 삶보다 더 나을 게 없다 그렇게 판단되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장년 노년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국에 관한 추억도 향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단지 고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해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새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정말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강연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이끌고 남유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기에 사실상 왕이 되는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꿈은 고국으로 돌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오로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우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우리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돌아왔기에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종살이한 품삯을 너희들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공의 차원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집을 찾아가서 금은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몫 챙겨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 얼마든지 내놓을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허물어진 집들을 보수해야 했고 또한 황폐해진 밭을 다시 개간해서 씨앗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장 먹을 것도 살 길도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뭐가 그리 하급한 일이라고 성전 건축부터 하자고 하느냐 그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두말하지 않고 집 수리며 밭개간을 다

뒤로 미룬 채 예루살렘 옛 성전터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다. 이렇게 생각이 모이자 성전 재건은 일사천리로 진척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서서 나팔과 수금을 연주합니다. 백성들은 그 곡조에 맞추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과거 자신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그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한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 짓는 성전이 과거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못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눈물 짓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규모가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라하다고 대성통곡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또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어질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유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나 자신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서 남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을 최선으로 여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나라는 이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재건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는 일과 성전인 나를 그 어떤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더럽히지 않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일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해 버리는 그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된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거미줄이 쳐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그저 설렁설렁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더하겠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버리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전인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해방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4장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음이니까 찾으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러니 이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생떼를 쓴 것입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을 위시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섬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의 성전이기에 이방인인 너희가 이 성전 건축에 갔냐 하는 것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대적들은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계속 이 바사 왕국의 실권자들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로 인해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그간에도 대적들은 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극성스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대적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소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만 손이 약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5편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메대 지역의 왕이 된 다리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어 퍼뜨림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근거가 불분명한 누가 그러더라 라는 식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쉽게 손이 약해지거나 지레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아니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였고 남유다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저런 잇들을 감당해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승리자의 인생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때를 연도로 환산하면 주전 516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가 언제였지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 7이 완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수에 곱해진 10이라고 하는 숫자, 가득 찬 수, 만수입니다.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70년 전 남유다가 저지른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언을 번복하십니다. 이 선언은 남유다의 주홍 같았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0: 스룹바벨 성전은 그저 성전 하나, 건물 하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음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제2, 제3의 스룹바벨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남유다 백성들 첫 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어주신 신정국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제까지 내가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해 왔던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파괴해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파괴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터 위에 다시 회복과 용서에 근거한 새로운 나의 성전, 나의 자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나 자신과 서로를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이 지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